0: 여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은혜로 뭐 3세대가 함께하는 또 제주도 비전 트립을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0: 제주 비전 트립에 제주 극동 방송 방문하는 일정 있으셨죠?
1: 네, 맞습니다.
0: 그 안에 또
1: 네. 교우들과 함께 북한의 생방송이 탁 이렇게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많은 분들이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참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0: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성경은 어떤 책일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20고개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 유추해 보시죠. 목사님 첫 번째 힌트 주시죠.
1: 네, 오늘 첫 번째 힌트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특이하면서도 흥미로운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17번째 책이자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특별한 성경.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데요.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도록 선명하게 나타난 책이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특별히 이 성경은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인 왕비가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민족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가 기록된 책입니다.
0: 야,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을 했던 성경 속 믿음의 대장부. 이 여인의 이름이자 이 책의 이름이죠.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네. 1번 에스더. 2번 에바다. 3번 에스키모.
0: 오. 중에서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의 이름 그리고 이 멋진 고백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이 책의 이름 이 여인의 이름을 지금 남겨주십시오.

0: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개관하고, 개관한 그 책의 한 장은 큐티하고, 그 중에 한 절은 암송하는 특별한 성경공부 큐티 프로그램, 부산 극동방송을 통해서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왼쪽 상단에 부산 FM을 선택해 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평일 오전 9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앱창을 통해서는 채팅 참여로 무료 메시지 참여가 가능한 것 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날마다 교회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1번 에스더입니다.
0: 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은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1: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 본문 중에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기적도 없고요.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에스더, 과연 이 에스더는 어떤 책일까요? 찬양 듣고 와서 에스더는 어떤 책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정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멋있는 믿음의 여인 오늘 에스더서 살펴봅니다. 에스더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 아하수에로의 왕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와 동일시되는 인물입니다. 주전 480년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 원정을 감행했고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죠. 그럼 에스더 1장의 화려한 잔처 왕궁의 분위기를 우리는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적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의 무대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 수상궁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신앙적으로 편안한 장소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제국의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신앙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서는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로 그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를 기록한 반면에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있었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가? 이방 제국과 한가운데 살아간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가?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성전 가까이에 있던, 먼 이방 땅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중요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서의 특이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책 전체에 들어있어요. 왕비가 바뀌고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발견하고요.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죠. 왕이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개의 공적을 발견하게 되죠. 결국 하만의 계획은 뒤집어지고 모르드개는 높아지고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장면도 없지만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역사

역사는 돌아가요. 역사는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섭리의 신학입니다. 에스더서의 정확한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 인물들이 저자로 제시되어 왔지만 본문 자체가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단정시키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자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책의 정경적 권위나 영감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기원과 재정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자신 앞에 절하기를 거절한 모르드개에게 분노하고요. 그가 유대인임을 알게 되자 왕을 설득해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끔찍한 조서를 제정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하만은 유대인을 멸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결국 아다로 13일 모든 유대인이 죽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결과가 정반대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멸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불임절은 바로 이 역전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명절의 절기입니다.

0: 네. 예스토는 어떤 책인지 목사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총 10장 분량에 해당하는 에스터를 저희가 벌써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속으로 조금 더 한층 더 재밌게 걸어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만 목사님과는 아마 첫 그 꽁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른 목사님들께서 다 이 꽁트에 입문을 하셨거든요, 목사님.
1: 네.
0: 성경 극장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목사님 뭐 이렇게 연극이라든지 뭐 연기 뭐 이런 거 혹시 해보셨나요?
1: 중고등부 때 학생이 뭐 이렇게 뭐 실로마의 밤
0: 그렇죠.
1: 그런 거 하면 네. 예수님 뭐 역할 십자가 어깨에 메고
0: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감각이 살아계실는지 잠시 네. 후에 성경극장을 통해서 오늘에서도 총 10장이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본문 살펴보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찬양 듣고 계속 이어집니다.

0: 성경극장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 하만의 관계로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인들이 억울하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에스더의 사촌이자 그를 키워준 바로 이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1: 에스더야, 왕궁에 있다고 혼자만 살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입을 다물면 유다인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0: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건 이 결단. 마침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야, 짧고도 강력한 대사. 목사님, 예수님 역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대본을 받아드시니까 기분 어떠셨어요?
2: 많이 긴장이 되네요.
0: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목사님. 예.
1: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0: 와, 사실은 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고백을 끌어낸 바로 이 호소가 이 사람의 열정적인 호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정답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문제를 주시죠.
2: 1번 모르네, 2번 모르지, 3번 모르드게.
0: 중에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극장 본문 에스더 4장이었는데요.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도록 촉구했던 사람, 이 믿음에 강력한 도전을 주었던 에스더의 사촌이자 충직한 이 사람의 이름 보내주십시오. 보기 1번
2: 모르네,
0: 2번
2: 모르지,
0: 3번
2: 모르드게.
0: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의 이름은 에스더. 이 에스더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촉구했던 충직한 사람, 에스더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목사님?
1: 정답 3번 모르드게입니다.
0: 네, 야, 이렇게 오늘 이 모르드게 호소로 들으니까 결국 이 에스더가 그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서포터, 이 결단과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훌륭한 또 에스더의 고백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또 이루어진다는 극동방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새롭게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요, 에스더
1: 4장입니다.
0: 묵상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볼까요?
1: 1절부터 17절 4장 전체 한번 같이 통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가장 에스더서에서 극적인 대목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요, 에스더 4장 함께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준비하셨다가 저와 함께 읽고 같이 묵상하시죠.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0: 오늘은 에스더 4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이종호 목사님입니다.
1: 에스더 4장은 에스더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반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갈등이 아닙니다. 한 민족 전체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먼저 모르드개가 움직이는데요. 오늘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개는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요.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크게 통곡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아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찾아옵니다. 성도라고 해서 언제나 평안한 얼굴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울어야 합니다. 때로는 탄식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은 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개 혼자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장 3절에 보면 각 지방의 유다인들도 크게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유가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요. 여기서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 앞에서 흩어져 각자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힘들 때 교회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믿음에서 흔들릴 때 부모만 애태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문제가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에스더가 이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왕궁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르드개가 사람을 보내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모르드개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셨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처음부터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자리가 훗날 중요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내일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힘들게만 느껴지는 경험이 훗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중요한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이 자리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순종이 하나님의 주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아니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의 중요한 원리이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의 결단이 참 아름답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자포자기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안전을 내려놓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가 왔죠? 애통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그 다음 행동하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를 넘어서 예수님을 함께 더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한 섭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존하심으로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마지막에 중요한 기억은 에스더의 용기가 아니라 역사를 붙드시고 자기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우연히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불임절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역전은 복음의 완성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성경 전체의 패턴을 보여주는 한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에스더 4장을 함께 큐티해 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에스더 4장, 그 중에서도 핵심 구절은 몇 절로 보십니까?
1: 오늘 우리가 아까 꽁트한 그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0: 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요. 이 또 고백 뒤에는 모르드게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 또 오늘 이게 또 저희들의 마음에 좀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섯 번씩 오늘 마음속에 읊조리시면서 오늘 출발하시기 바라고 다섯 번씩 읊조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점 하나씩 콕콕 찍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 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 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10월 15일 목요일 함께 하실 수 있는 찬양대 합창자. 극동방송 70년 역사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목사님.
1: 네.
0: 우리 부산에 계시는 많은 특별히 성가대를 주의하고 또 반주하고 또 함께 찬양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을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부산에 또 창사 70주년을 맞이해서 열린다고 하니 여러분 꼭 예배팀 또 우리 성가대원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요, 올해가 저희가 35회째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열려왔어요. 제 33회 전국대 합창제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가 부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박신하 지휘자님 직접 내려오시고요. 네. 영락교회 성가대도 함께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오셔서 이 웅장하고 가슴 뜨거워지는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 같이 묵상했어요, 목사님. 우리 네.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권면을 말씀 주시죠.
1: 오늘 에스더 4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품고 하루 종일 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0: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 내가 좋아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일깨웠던 그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이 누군가의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1: 아멘.
0: 바로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누군가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다음 세를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떼시기를 바라면서요, 죽으면 죽으리다 외치시면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성가 합창제 신청하실 분들은 샵0933 단문 50원으로 합창 두 글자만 남기시고 미리 보는 감동 영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좌석 선점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가 아마 티켓이 없어서 모시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좌석부터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샵0933 단문 50원, 네, 합창 두 글자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날마다 교회 이종 홍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차임이었고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0: 샬롬.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안산시 신길동에 살고 있는 조병현 집사입니다. 주안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자동차 부품, 납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대나 기아의 2차 업체예요. 자동차 볼트, 자동차용 볼트. 1차에서 물건을

0: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2004년 1월 14일 날 창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옆집 성도를 통해 다시 조 집사님 부부를 교회로 부르시죠. 두 분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0: 아, 예수님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다녔었고요. 잠시 쉬다가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건 한 20년 됐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좀 멀어졌죠. 지방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좀 멀리 하다가 20년 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사시는 분이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저도 이제 그때 같이 나갔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한 20년 전인데 그때가 1999년이었죠. 그때 교회 다니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이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11절 온전히 하는 거하고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자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에 그걸 다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집사람이 새벽예배, 그 저녁예배 기도회를 40일간에서 성공을 해서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을 줬고요. 저도 그 이후에 새벽 20일간 또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선물을 성경책을 제가 또 집사람에게 줬고.
1: 교회 차량 봉사를 하는데 극동방송 주파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웃고 우는 방송 가족이 되어갑니다.
0: 그때 당시 차량 운행을 시작했었는데요. 차에 채널이 맞춰져 있던 것 같더라고요. 예, 김장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그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아버지랑 따님이 같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딸이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걷지를 못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걸을 수가 있었는데 딸의 아픔 때문에 일부러 휠체어를 타고 다녔던 거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마 제목이 그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느낀 건데요. 참 저도 이제 울고 웃고 웃음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이 있고.
1: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을 더해 나갑니다.
0: 제가 우연찮게 감동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고 엊그저께도 또 한 구절을 또 했는데 그 아마 그 전파 선교사 그 김장한 목사님께서 오전 시간에 진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이 있어가지고 해야지 하면서 막연하게 했는데 차를 세우고 나서 제가 다시 한 구절을 해서 감동을 사연도 한번 보냈었습니다. 감동과 눈물과 그런 게 다른 분들 느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은연 중에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중에. 그래서 잠깐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분 영혼 구원의 어떤 그런 거라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 되는 마음 그런 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1: 방송을 들으며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다른 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귀한 그 이름 전파 선교사 한 분 한 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아내 이경화 권사에게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나는 믿지 못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날 이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유익으로 실패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었으면 합니다. 조병인 집사 이경화 권사 조한계 청년은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세월도 은혜이고 앞으로의 세월도 은혜이고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싸주시는 도시락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담뿍 담긴 조병인 집사님의 목소리 편지.

0: 이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과 방송 가족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1: 저희 아들이 지금 백석대 재학 중인데 학생안개 시험 1차를 봤습니다. 2차 신체검사 발표가 남아있고 2차 신체검사와 면접이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두려움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금 다섯 되셨는데 필사를 한번 하셨고 성경 필사를 지금도 또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저희 집사람과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통독하십시오. 말씀에 은혜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0: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폭소리, 오늘은 이 평안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 조병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0: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여섯 번째 말씀, 그 옷가에 손을 대니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여름방학에 시골에 가보면은 이른 새벽부터 어르신이 이렇게 밖에 논에 물대러 나가십니다. 또 이렇게 저 산 밑에 고추밭에 그 뜨거운 여름날에 이렇게 그 김을 메러 나가는 이렇게 어른을 또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번이라도 논에 물을 대고 한 번이라도 더 밭에 김을 메면은 조금이라도 더 열매를 추수해가지고 가정을 일으키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 속에 한 번 더 움직일 때에 그 가정 가문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봐요. 왜 일어나느냐? 그 고추밭, 그 논밭에 있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부지런한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서 사고 칠 자식들로 사고를 안 쳐요. 또 그 엄마 아빠의 그 부지런함을 배워가지고는요. 그래, 아버지가 정말 소처럼 일하니까 나도 소처럼 일하겠다. 그렇게 철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을 본다는 거죠.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냐? 간절하면 통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면 열매가 잘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들도 어찌했느냐? 간절할 때 열매가 좋더라고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한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울면서 서원하면서까지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밭임에 오는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소경거지가요,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수로보네기 여인은 병든 딸을 낫게하여 주님께 갔는데 주님이 개 취급을 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개 취급하듯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시험하는 테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할 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딸의 병을 고친 것을 본다 라는 거죠. 중풍병든 친구들이 이렇게 그 환자를 데리고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그 친구의 병을 낫게 하는데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 위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병 나은 중풍병자 그 친구만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갔던 그 모든 친구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는 복을 얻게 되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뭐가 있냐?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장애물 앞에서도 장애물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을 내면서라도 장애물을 뚫고서라도 아니면 밑으로 동굴을 파서라도 이렇게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세상 일도 그렇게 할 때에 좋은 열매가 있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이 길이라고 할 때 우리 사행 초기 안에 한 번 더 새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회 동안 혈루병 들린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에게도 이렇게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치의 질병에서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간절하냐? 네, 한두 해도 아니고 열두 해 혈루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1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할 시간이 아닌가요? 몸도 쇠약해졌을 것이고 마음도 지쳤을 것이고 가진 것도 잃었을 것이고 주변에서도 자꾸 포기해라 포기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행복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 이 여인은 결코 포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폭이라는 것은 뭐냐? 김장할 때 배추 헤아릴 때 쓰는 그 포기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결단코 이 여인의 앞에는 포기는 없다. 그리고는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또 따라할까요? 사만 주체. 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또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다.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일도 간절한 사람에게 열매가 좋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히딩크가 이렇게 우리 축구팀을 이끌고 8강에 갔습니다. 8강만 가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더니 4강에 올라갑니다. 4강에 올라가니까 또 히딩크가 뭐라고 하냐? 요코하마행 티켓을 끊으라. 물론 이제 그 요코하마는 못 갔지만 그러나 그의 지치지 않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일도 간절하면 좋은 열매겠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상급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혈루병된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그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아픈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그 옷가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손을 뻗어가지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혈루증이 그쳤고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고는 그를 불러서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주님 옷자락 붙들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 귀한 믿음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48절 말씀 보니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리다. 예.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열두의 혈루병 고쳤다고 해서 병 안 생깁니까? 고혈압, 당뇨병, 무슨 온갖 암병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병 때문에 병도 치유되었지만은 영원한 구원, 구원의 은총과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을 이 여인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요,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반드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기적의 통로를 열으시사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옷자락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정말 모든 것에 만족함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주님의 옷자락이 필요한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실제로 호구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감춰진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여도 가정에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두의 혈루병은 아닐지라도 각자가 주님의 옷자락이 필요한 그런 존재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옷자락을 붙드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 한번 이렇게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대단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부국강병을 이룬 그런 왕이라는 거죠.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갈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6살이면 고등학생 나이인데 자기 힘으로 뭘 했겠어요? 그 16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훌륭한 왕으로 좋은 업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내 능력보다 더 잘된 것 조금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조금 잘 되면은 조금 잘 나가면은 그 교만이라는 것이 그 속에 차여 들어옵니다. 그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징조를 드냅니까?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좀 잘난 척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와서 자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이렇게 봐주고 축복하면 됩니다. 아 다이아몬드 반지구나 하고는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밥 사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꼴보기 싫어가지고 같이 시험에 들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을 또 막 긁는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 보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위임식 때 받은 그 반지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안 끼고 다니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는 반지를 끼면 물집이 생겨가지고 못 끼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교만이 아니고요. 좀 귀엽게 봐주면 됩니다. 그죠?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 해와도 귀엽게 봐주고, 진주 목걸이 해도 칭찬해주고, 밥 사라 하면 같이 밥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뭐 늘 항상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그냥 짜부라들어가지고 그냥 뭐 살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잘 나간다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교만은 뭐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업수여겨진다는 거죠. 예, 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도 자기가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그 향단을 자기가 분향하려 덤벼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병이 생깁니다. 그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바로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종인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왕이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주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이 성전까지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곳과 이곳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은 예배가 성공하면요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강하게 말씀의 빛이 강하게 조명 일루미네이션하고 비춰집니다. 그전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말씀을 온전히 듣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수록 사실은 내 죄악을 보고 회개하고요. 예배를 시시하게 드릴수록 어떨까요?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왔을 때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살아 계시구나. 세상은 흔들렸지만 하나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계시고 그 하늘 보좌의 옷자락이 주님 옷자락이 이 성전에 흘러내렸구나. 이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예배를 붙들 때 다시 살 길이 있구나. 이것을 이사야가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아는 것이죠. 인생은 다 흔들립니다. 왕이라 해도 흔들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힘이 있어도 다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게 말한 거죠. 인생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은 인생으로 살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이렇게 종이 조각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종이 조각처럼 이렇게 찢으면 부욱 하고 찢겨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 조각이 이렇게 바우에 딱 붙어 있을 때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 앞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왜냐?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말해요.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신데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너는 아니지 않느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몸이 가지 않으면은 영혼이 갈 수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몸이 가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시거나 집에 계시거나 골프장에 계시거나 그 중에 하나를 하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몸을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두려 어떠하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말하면은 교회 와봤더니 하나님 없고 사람 목사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사람밖에 없네. 그런 분들은요 조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참고 그래도 자꾸 교회 오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영안을 하나님 열어주실 때에 고백합니다. 나 주님 만났네. 예,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예, 그리고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이성적인 눈 우리가 뭐 100m 떨어져만 있어도 그 사람 누군지 얼굴 구별도 잘 안 되는 그게 인생인데 그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주님 눈을 열어서 이사야처럼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나오면 어째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요 사울이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며 다닐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게 되죠. 왜냐?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거망동하거나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늘 보좌 연결된 곳이고 이곳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 가까이로 피할 때에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저 멀리 강아지가 멍멍하고 짖기만 해도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그 옆에 엄마가 있으면은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어떨까요?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왜냐? 그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다 판단하고 스스로 짐진 것처럼 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자수성가보다 더 위대한 신수성가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여주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 교회를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요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교회로서 모여지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하나 들으면서도 모든 것이 다 해결해 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고 찬양하는 노래가 있죠. 정말 사막 광야 같은 땅을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허허벌판 가운데 나그네처럼 서 있는 같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뭡니까? 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이 광야일지라도 교회로 피하고 또 피하고 교회로 나오고 또 나올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복되게 빚어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 광야 교회가 주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교회는 바로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신랑에게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신랑의 보호를 받습니다. 신랑이 책임져주는 존재가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질 때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책임져주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랑받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에 손을 높이 듭니다. 눈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치 열두의 혈루병 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어 뻗어가지고 그것을 터치하듯이 간절함을 나올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생의 질곡 같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낳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의 그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갈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온전해질 때 그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된다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인생이 주는 저주가 무엇이냐?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점점 비워지게 하는 거예요. 빈 자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냥 저절로 하나님 은혜가 끊쳐지고 하늘 문이 닫혀지면은 하늘의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가뭄이 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니까 이 사단이 알기 때문에 어쩌든 교회를 비워라, 교회 오지 마라. 그래서 어떤 뭐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제발 주중에 교회 부르지 마라, 세상일 할 시간 없다 그리 말을 해요.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오고 또 오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모자라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단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빈 교회 만들어라. 빈 집이 되게 해라. 너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지 않게 해라. 예배의 간절함을 빨리 없애도록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냐?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현상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예배가 실패했을 때에 교회가 막 팔려갔을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저기는 영국입니다. 저곳이 교회였는데 교회가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지고 교회 본당이 뭐가 되느냐 보시면요, 이렇게 술집이 되고 바텐이 되고 또 음식점이 되고 꽃집이 되고 막 그래 돼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 영국입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보니까요, 차도 딱정벌레처럼 조그만하고 길도 좁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교회가 자꾸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더 기울어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국 목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선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영국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붙들 옷자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0: 자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술집이 되고 식당이 되고 음식점이 되고 꽃가게가 된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그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가 실패하지 않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모토가 됩니다. 365일 조국에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제가 소망하기는요, 지금은 이렇게 영상 실시간하고 합해서 1,000명이 조금 넘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새벽에 현장 예배가 1,0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부르짖고 나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조국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1,000명이 외치면서 새벽에 주여 하고 외치며 나아갈 때 이 주변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주여를 외쳐야 되겠다 싶지 않을까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한인교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새벽기도를 보고 알아요. 새벽기도 안 하면 그 교회 맞나? 이래 하는 게 우리 한국 백성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새벽을 다시 한번 깨우면서 예배에 승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비록 열두의 혈루병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마치 열두의 혈루병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부산뿐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에 위치한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3-3736번 포도원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살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앞서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길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0: 네, 목사님. 네. 이제 선선한 가을이 많이 네. 느껴지는데요.
1: 네.
0: 네, 또 한절기라 감기도 조심해야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0: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1: 네, 시편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0: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의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경외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의지할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0: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평생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올려드리는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예, 욥처럼 정금같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을 샵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내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5013번님이신데요. 청소년기에 열심히 믿었던 딸이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고 있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지금 시험관 시술 중입니다. 딸이 다시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 귀한 생명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네.
0: 네, 기쁜 소식도 네, 네, 네. 곧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0: 네.
1: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0: 아멘.
1: 그 시험관 시술 중인 그 태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출생될 것이고
0: 아멘.
1: 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따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0: 아멘.
1: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5013번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5013번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딸이 청소년기에 열심히 예수님 믿었지만은 지금은 아직 주님을 잠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딸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정을 구원받는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험관 시술 중이오니 그 태중의 생명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그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잘 잉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과정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5013번님의 귀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쌍둥이
1: 네.
0: 아들, 딸 시험관으로
1: 네.
0: 9년 만에
1: 네.
0: 네, 손주를 보셨다고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5013번님도 꼭 꿈을 이루어주실 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907번님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관절염 통증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역전 전도 다녀왔는데요. 오늘 만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이 하나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중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0: 네.
1: 9507번님 네. 관절염 통증이

0: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자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또한 구원받고 또 가정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 아멘.
0: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9507번님의 관절염 통증이 점점 더 호전적으로 나아지게 하시고 즉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치료하는 셈이 되어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전도에 힘쓰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위원이 주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만난 영혼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아버지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정녕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907번님의 귀한 기도 제목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7087번님입니다. 아들이 군대에 간 지 1년이 넘어서 상병이 되었는데 아들 부대가 예비군 동원 부대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000명 모이는 예비군 훈련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다치지 않고 특별히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데요. 집중훈련 기간에도 약을 잘 복용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아, 7087번님 사랑하는 아들이 군복무 중이신데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1: 아멘.
0: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군복무 내내 이어질 뿐 아니라 또 마음적인 정신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훈련 기간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좀 우울증도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7087번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제 군복무 1년이 넘어서 상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총 가운데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 힘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우울한 생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복무를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가정에 우리 그 부모님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교통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실시간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교회 길령의 원로 사모님과 고명자 집사님께서 장기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케 하시고

0: 주님과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식사를 마련해 주시던 김영희 집사님이 얼른 쾌차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시간 빨리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는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1: 아멘. 네, 우리 익명의 애청자님,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 네.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소망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익명의 성도님께서 섬기는 교회 길영의 원로 사모님과 고명자 지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주님.
1: 장기간 입원 치료에 퇴원하셨지만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복되고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예수께서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구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원로 사모님과 우리 고명자 집사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김영미 집사님 우리 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시지만은 또 약하여져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쾌차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주의 선하신 손으로 매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 네.
1: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유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4585번님 조카가 배에 복수가 차서 어제 병원에 검사해놓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료는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좋은 의사 만나고 정확한 병명이 나오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 많이 애타실 텐데.
1: 4585번님 네. 네. 아, 정확한 진료도 받지 못하고 또 조카가 주님. 복수가 차서 지금 병원에 검사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의사를 만날 뿐 아니라 정확한 병명으로 진단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아멘. 주님.
1: 주 하나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카가 배에 복수가 차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병원 진료도 잘 받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배의 모든 복수가 이 시간 즉시 다 해소되고 치유될지어다.
0: 아멘.
1: 정확한 진료 못 받는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0: 주님.
1: 정확한 병명이 나와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조카의 그 복수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다 치유하심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걱정과 계획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88

0: 8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직장 내 인사이동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령을 받고 보니 밀린 업무가 많아서 힘든 상황입니다. 퇴직을 앞둔 전임자였던 터라 전임자를 탓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밀린 업무가 잘 해결되고 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힘든 상황이신가 봅니다.
1: 5885번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량한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0: 아멘.
1: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상의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좋은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일상의 무거운 짐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친히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개월 전 직장 내 이동을 해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모든 무거운 짐 염려를 주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밀린 업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 그 밀린 업무도 잘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5885번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기도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기도는 내일 다시 이어갈 텐데요.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입니다.
0: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인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진행해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틀간 그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다시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좀 뜬금없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혈족 사회에서는 동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랑 그 유대 사회랑 좀 일맥상통한 면이 이제 이런 면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혈족 사회죠. 유대 사회도 아주 혈족 사회입니다. 그 혈족 사회에서는 고향이 같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고향이 같다면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향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고향인 그 하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배척받는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해 주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환영

받지 못할 저 동네, 그 갈리로 그렇게 굳이 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어려운 걸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갈리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45절 말씀인데, 갈리에 이르심에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의 예상과는 달리 정작 갈리 주민들은 예수님을 격하게 반기면서 환영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속담, 그 말씀이, 그 부정적인 말씀이 그냥 한순간에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칠의 겁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리 주민들의 그 환영과 영접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환영의 실체가 판가름 납니다. 다시 4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갈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거기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리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의 환영은 꽁꽁이 속이 있는 환영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보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예루살렘에서처럼 이 고향 갈릴리에서도 고향에서도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환영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면은 분한 마음에 아무 쓸모 없다고 돌을 던질 겁니다. 살벌하죠. 실제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방문하신 마을이 다시 가나입니다. 낯익은 동네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첫 번째 표적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2장, 3장, 4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장 가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4장 가나에서의 사역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어질 두 번째 표적은 2장, 3장, 4장 이 전체 서론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장에서부터 나왔던 많은 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사건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리 가나에 들어가시자 한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헤롯 왕을 섬기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가나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집은 갈리에서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그 도시인 가브나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신하가 아주 긴박한 상황 아래 놓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들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가망성이 없었던 그런 상태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부모 심정은 그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아마도 왕의 신하 정도 되었으니까 뭐 백방을 뭐 용하다는 의원들은 백방으로 다 찾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자신의 정보망에 예수님이 딱 걸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다. 그 정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누구나 즉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건 사람만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간절함은 그가 예수님께 한 말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하대, 여기 청하대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제 헬라 문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께 한 번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당장 내려가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게 가망이 없습니다. 선생님,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왕의 신하는 그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뭐 다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 부모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실 이 양반은 지금 권력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탁쯤은 얼마든지 아랫사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브라함에서 이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30km 혹은 34k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평지길도 아닙니다. 비탈길입니다. 그런데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뭐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오로지 절박한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48절 말씀은 그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냉정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권세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이게 간다는 말씀도 아니고 안 간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책망조로 쏘아붙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주위에 몰려있던 자기를 영접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할 때 너희는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나 또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달려와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이 신하의 태도 모두가 진정한 믿음 아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영접하고 있는 것은, 나를 환영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왕의 신하인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표적들, 기이한 일들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반응일 뿐이다. 예수님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걸 직접 보았고 왕의 신하는 귀로 들었다는 점만 다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자신의 표적을,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안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폭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가짜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곡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가짜다, 그 믿음 아니다, 그 얘기가, 그 의미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일에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가짜다, 짝퉁이다, 그렇게 가짜라고 그런 의미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분 여기 계십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을 한번 경험하고 주님을 바로 만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이 가짜다?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믿음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너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주는 뽀빠이 아저씨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줘야 하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진이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염려하시고 또 돕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종으로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맺음도 없으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왕의 신하들 향해서 대놓고 그렇게 책망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왕의 신하도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뉘앙스와 분위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뭐라고 야단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가 절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거듭 요청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당신이 행하신 일을 듣고 자식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통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뭐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함께 가브나움으로 좀 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 체면이고 뭐고 뭐 다 포기한 그런 요청이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쯤 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는 이 장면은 뭐 적어도 그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구경거리였을 겁니다. 치유가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굴욕적인 그런 장면이겠죠. 그런데도 다시 그에게 돌아온 주님의 대답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기적을 보아야 겨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냉정하실까요? 왜 이렇게 냉소적이시죠? 이만큼 간절하게 이만큼 겸손하게 이렇게까지 자기 부정을 했으면 체면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체면 다 구기고 저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주님께 통사정을 도움을 요청을 했다면 주님도 어느 정도는 그 절박함을 감안해 주셔야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그냥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너 아들 살아있다. 그게 끝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다. 그 마음부터 좀 만져주시고 그렇게 좀 친절하게 위로해 주시고 조곤조곤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얼른 돌아가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모 집사님께서 새벽 4시 조금 넘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데 목사님, 목사님 기도 좀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얼른 오시라고. 저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목양실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아픈 사연을 듣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겨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꼭두 새벽부터 사람 놀라게 그렇게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아프면 얼른 백병원 응급실에 가시지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 집사님 그거 별거 아닙니다 집에 얼른 돌아가십시오 뭐 다 나을 겁니다 아따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성의 없이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도 제가 아이고 집사님 밤새도록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뜬 눈으로 견뎠습니까? 얼른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낫든 아니든 내가 지금 이 목사라는 양반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눈물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무정하게 이 왕의 신하를 대하실까요? 왕의 신하의 관심이 다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리는 것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인 왕의 신하를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얄궂은 반응에 대한 담겨있는 진짜 의도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끈수를 지금 주님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이때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마치 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이유를 묻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그 신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뭐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어떤 근거도 묻지 않고 망설임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갑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라는 양반이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 있겠다 그 사실을 믿고 갑니다. 물론 아직 대단한 믿음의 수준도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의 씨앗이 그의 마음밭에서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견고해지느냐? 길 위에서 종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왕의 신하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던 중에 저 앞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집에서 오고 있는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 주인을 보자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마도 몇 차례 그 신하는, 왕의 신하는 확인을 했을 겁니다. 정말이야? 정말 애가 살아났어? 아, 거짓말 아니지? 농담하는 거 아니지? 예, 그렇습니다. 초상집이 될 뻔한 그의 집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와중에 왕의 신하는 아들이 언제 의식을 되찾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왕의 신하의 아들은 심각한 열병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7시는 어떤 시각과 일치합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 살아있다 그 말씀하신 시간과 일치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섬광이 지나듯이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을 겁니다. 망치로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들이 낳을 것은 그렇게 믿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막연한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아들이 당장 나와서 일어날지 아니면 펄펄 끓고 있는 그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렇게 그걸 다 지켜본 후에 나왔지 그것까지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는 상상하지도 못한 말씀의 영광을 길 위에서 경험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여기서 강화됩니다. 이 순간 그의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인격이고 예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각자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구약에 이 믿음을 잘 보여주는 샘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날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니 내가 이 세상을 멸하리니 방주를 너는 방주를 만들라.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냥 물난리 정도가 아닙니다. 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늘부터 쳐다보았을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 대홍수의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보았을 겁니다. 하늘 색깔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았을 겁니다. 이건 정말 믿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뭐 근처에, 그냥 근처 동네에서 물난리가 났다. 아니면 전에도 뭐 그런 심각한 자연재해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거 좀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저 옆 동네라도 저 멀리 있는 동네에서라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뭐 한번 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아무런 징조도 없습니다. 먹구름도 끼지 않은 그 하늘인데 물난리로 세상이 멸망당한다? 아,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홍수 전에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시집가고 창각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이걸 나쁜 것으로 치면 저기는 다 절망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좋은 선물입니다. 이 말은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퇴근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맑고 농사는 잘 되는데 그래서 먹고 즐길 것이 많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유독 노아만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대홍수가 내릴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심판을 말하지 않을 그때에 오직 노아만이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이성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 그게 도대체 가능하냐 아니냐,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쟁점은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날 확률이 0.1%밖에 0.0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지식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주판을 놓아보고 확률이 높을 때 베팅을 하는 그런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 기도에 발빠르게 움직여주지 않는 군뱅이 하나님, 속도의 시대에 걸맞지 않으신 느림보 하나님, 때때로 내일에 대한 우리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리시고 허물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말씀하셨다.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해서 가면요, 주님이 항상 거기에 먼저 도착해 계시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또 한 뼘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기 나를 던질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 주님 말씀하실 때 자신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자신을 한번 던져보시면, 순종해 보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그 자리에 크고 작은 삶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신앙은 한 뼘 더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저 신앙이 한 뼘 더 자랐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31-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9월 15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예장백석총회,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어제 14일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막하고 신임 지도부 구성과 함께 새로운 회기에 선교적 비전을 다루는 회모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어제 14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영교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부총회장에 송기선 목사와 손원재 장로를, 총무에 박용규 목사를 각각 선출하며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정영교 신임 총회장은 온라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 교회의 권징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며 평신도 교회교육사 제도를 통해 중소형 교회 목회자 수급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선거특례법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이승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만장일치로 초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임석순 목사를 제1부총회장에, 이정기 목사를 제2부총회장에 각각 초대했으며 이승수 신임 총회장의 취임식은 오늘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116차 총회를 개회하고 사흘간의 회모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옵 기침 전 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비전을 강조하며 교단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단을 살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이 축구를 통해 교단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제하고 연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MCNM 산하 기업인 모임인 왕의 기업이 주관하고 후원한 제1회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어제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 경기장 등 4개 경기장에서 전국 16개 팀의 목회자 323명과 응원단, 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승보다 연합, 결과보다 함께하는 과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미진 MCNM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교단과 선교단체의 경계를 넘어 하나로 모인 것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교회 연합의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진 대표의 말입니다.

0: 내용입니다.
1: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운동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연합하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 SNA 전국 목회자 축구대 화이팅!
0: 어제 경기 결과 성남 목회자 팀이 초대 우승을

0: 내년에는 제주와 부산, 대구 등으로 참가 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국 목회자들의 교제와 연대를 위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며 마포대교 야간 순찰과 자살 예방 사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림감리교회 성도 등 25여 명은 최근 서울 마포대교 일원에서 3.5km 야간 순찰 캠페인을 펼치고 위기 청소년과 자살 위험에 처한 이웃들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리 난간 주변에 방치된 위험 녹근과 관리소 홀로 방치된 SOS 생명의 전화 부스, 비상벨 먹통 실태 등을 점검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현장 참가자들은 미관 위주로 설치된 대교 시설물과 교각 주변의 무성한 수풀이 밤시간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살 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위기 가정을 돌보고 있으며 도림감리교회는 자살 유가족 전문 사역인 로뎀나무 교회를 운영하며 치유와 애도를 돕고 있습니다. 라이프오프 조성돈 대표는 한국교회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절망에 놓인 이웃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A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사랑 교회가 어제 서울 양천구 한사랑 교회에서 CX 콘퍼런스 2026을 열고 예배와 관계, 브랜딩, 공간 등 4개 영역의 미래 목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진정성 있는 예배 형태 확립과 회중 문화 이해, 13명 규모의 밀도 높은 공동체 구성 및 로컬 연결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어 교회의 일관된 정체성을 전하는 브랜딩 전략과 평일에도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공간 기획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황성수 한사랑교회 목사는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과 새로운 목회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목회적 해답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을 맞아 최근 서울 서초구 백석비전센터 하은홀에서 지역주민과 보훈, 행정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 조이풀, 서리풀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학생들의 댄스컬 오프닝 무대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본 무대로 꾸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시작된 음악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나눔을 이어온 백석예대는 오는 17일 김창옥 소통 전문가의 강연으로 무대를 이어갑니다. 윤미람 백석예대 총장은 학생들의 재능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질 때 교육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ABC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까요? 담임선생님께서는 칭찬 스티커와 함께 사탕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칭찬 스티커를 10개 모으면 원하는 물건으로 교환해 주시기도 하셨죠. 제가 그때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지요. 이제는 우리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칭찬은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칭찬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화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9월 15일 화요일이죠. 여러분, 화요일 하면 어떤 날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로 스며들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화요일 하면 어떤 날인지 이제 아실 텐데, 그럼 화요일을 힘차게 여는 화요일 응원가와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응원가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337 박수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함께 힘차게 화요일의 응원과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짜짜짜 짜짜짜 화요일 화요일 행복 가득 화요일 화화화 파이팅! 네, 화요일인 오늘은 화화화 파이팅! 화이팅 데이였죠.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지, 어떤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싶은지 보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요, 자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받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지금 뭐 학교에 있던지 직장에 있던지 아님 집에 있던지, 이 시간 그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응원의 메시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응원의 메시지 받도록 할 테니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셔서 무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파이팅 데이를 맞아서 힘차게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 보낼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자녀를 향한 응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김인식의 야곱의 축복,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프롬갓의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9분 33초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화요일 화이팅! 화요일 화이팅 데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셔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파이팅 데이 중에서도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리고 손자, 손녀,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든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지, 그 자녀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오늘 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응원 보내주시면서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자녀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파이팅 데이를 맞아서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CBS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극동방송 청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49편.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화요일 파이팅 데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응원 받았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응원하며 나아가 봅니다. 3874번님께서요. 우리 소율이, 시은이, 채은이, 채웅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축복해. 파이팅! 0720번님이십니다. 샬롬. 처음으로 예수로 스며들다에 출첵합니다. 새 아들을 둔 엄마이며 부산 호산나교회 섬기고 있는 집사인데요. 일하는 곳에서 고정적인 휴무가 화요일이라 다른 요일을 청취를 쉽지가 않아서 틈만 나면 예수로 스며들다 프로그램 참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에 있는 큰아들 찬빈이, 둘째 아들 우리 쉬면서 집에 있을 현빈이, 그리고 이 시간에 학교에 있을 고등학교 2학년 막내 아들 영빈이까지 우리 세 아들 모두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늘 고맙고 감사해. 늘 주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보자. 늘 축복하고 사랑한다. 파이팅! 이어지는 응원의 메시지는 0680번님이십니다. 샬롬. 오늘 파이팅 데이 좋네요. 언제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 운정이와 멋진 사위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건데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예쁜 외손녀 수린이도 더욱 즐겁게 잘 지내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형통한 가정을 이루며 언제나 승리하길. 아자! 파이팅! 오늘의 마지막 응원은 3874번님이십니다. 미나야, 예수님 손붙잡고 꼭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미나야, 너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축복한단다. 파이팅! 이 시간 화요일 파이팅 데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응원의 축복의 사랑의 마음이 꼭 우리 오늘 축복을 받은 응원을 받은 당사자분들께 꼭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만족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면서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의 죄와 허물을 정직히 드러냄으로써 온 가정과 공동체가 듣고 두려워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고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첫째, 연약한 자를 물건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백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포로로 잡혀온 여인 중 하나를 아내로 삼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자체를 막지는 않으시되 절차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자기 정욕의 도구나 소유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신 것입니다. 그 절차를 보면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기고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하도록 하지요. 이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포로로 끌려온 여인의 비참함과 정서적 육체적 상처를 헤아리고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라는 배려입니다. 이 본문 배경을 안다면 이 규례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게 되지요. 고대 근동에서 패전국의 여자들은 승전국 군사들의 성적 노리개나 약탈 대상일 뿐이었어요. 아무 절차도 없이 짓밟히고 버려지는 게 당연시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아무리 힘없는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14절에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고 해요. 만일 여인을 보내려 할 때는 그녀의 소원대로 즉시 놓아주되 결코 거래의 대상으로 삼거나 상품 취급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의 이기적 욕망과 순간적 감정을 채우려고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대상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내 감정이나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가 실망스럽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더 나은 조건에 있다는 이유로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나요? 내 주위의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합니까? 듣고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둘째,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릅니다. 15절부터는 두 아내를 둔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받는 아내와 미움받는 아내가 있는데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자꾸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기울어요. 이에 대해 17절에서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고 합니다. 자기 감정 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뒤집지 말라는 명령이지요. 이 본문을 보면 딱 떠오르는 가정이 있지요. 바로 야곱의 가정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움받는 레아를 통해 유다를 주셨고 그 유다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미움받았기에 오히려 공평했던 거예요. 포로된 여인은 자유를 얻었고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은 장자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아내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사랑받는 것 그 이상의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상급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내 안에 있는 편애와 애증, 미움이 훈련되고 성숙해지는 자리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야곱이 라헬을 편애했듯이 우리 가정에도 은근한 편애가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과 라헬의 자녀를 편애함으로 빚어진 자녀들의 갈등이 정말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애는 자녀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지체를 공평하고 존귀하게 대할 때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의 성숙과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감정과 기호에 따라 자녀나 지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외도한 아빠를 향한 분노로 반항심이 올라오지만 아빠도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고 이제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3살 때 아빠는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자주 못 만나게 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아빠가 집에 잘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6학년 때 아빠와 축구장에 갔다가 우연히 아빠의 핸드폰에서 모르는 여자 이름 뒤에 하트 표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가 나서 아빠에게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회사 동료라고 하셨지요. 이후 분노와 속상함으로 반항심이 올라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은 축구뿐이었어요. 친구들 집에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는 것이 부러웠고 혼자 계신 엄마를 보면 우울했어요. 마음은 엄마에게 잘하고 싶었지만 행동은 폭언과 분노로만 표출되었죠. 집이 답답해 밖으로만 나돌며 노는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 생활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놀고 싶고 아빠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아빠도 구원의 대상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저 때문에 아빠가 계속 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빠를 원망하기보다 부모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며 제 속에 완악하고 패역하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길 원해요. 아빠가 여전히 밉지만 하나님이 아빠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려요. 아빠가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오시는 날까지 아빠를 위해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약한 엄마를 배려하며 따뜻하게 안아드리겠습니다. 학생으로서 해야 할 공부를 먼저 하고 놀겠습니다입니다. 18절부터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해도 듣지 않는 아들이에요. 20절에 보니 그럴 때 부모는 그 아들을 성문으로 데려가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자식을 고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의 악을 부모가 객관적으로 보고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부모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죄는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해요. 그래서 21절 말미에 뭐라고 하나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해요. 자녀의 허물을 감추고 자랑만 하다가는 오히려 그

0: 죄가 곪아서 더큰 문제로 터집니다. 자녀의 문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공동체가 함께 두려워하며 죄를 예방하는 길이에요. 부모 혼자 끌어안고 감추다가 곪아 터지게 두는 것보다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결국 나한 사람, 한 가정의 정직한 고백이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 하시고 감정이 아닌 질서를 따르라고 하세요. 또한 자녀의 악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부르심이에요. 나와 우리 가정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온 공동체가 듣고 두려워하며 함께 거룩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엄중한 말씀으로 저희의 완악함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감정에 이끌려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하곤 했습니다. 내 속에 숨겨진 편애와 치우친 감정으로 식구와 자녀를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공동체 앞에 정직히 내어놓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질서를 따라 가정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방황하는 자녀들을 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지고 그들을 품으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0: K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OAP데이 9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9월이면 또 새학기가 시작되죠.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향하고 부모님들은 책이며 또 여러 준비물이며 챙겨줄 것들이 많아집니다. 북한의 부모들도 개학과 함께 또 다른 걱정이 덜어 생겼다고 하는데요. 평성시에 한 소학교에서는 개학한 지 며칠 만에 학생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북한의 기념일을 위해 꽃바구니를 마련한다면서 적잖은 돈을 가져오라고 명하기도 하고요. 일부 학급에서는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닦는 청소 도구를 바꿔야 한다면서 일정 금액을 더 걷었다고 하죠. 그런데 개학을 맞은 학교에서만 돈을 내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같은 이유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의 아이들이 부담보다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부모들도 먹고 사는 걱정과 반복되는 이런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양육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어요. 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도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도 경기도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기대합니다 하신 이런 문자처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송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곤고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을 펼치사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강동구에서 오전일 마치고 점심 먹으며 듣습니다 하시는 9541님의 출석 인사가 우리 찬양 함께하는 동안 도착했어요. 아멘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새싹회원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5257 성도님, 북한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디서든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송 늘 잘 듣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까지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첫 문자가 이렇게 너무 귀한 문자로 함께해 주셨을까요? 5257님, 저희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나눠드리고요. 일산시장에 가서 알타리 깻잎 사와서 다듬고 씻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김치 담그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사롭고 시원한 바람 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방송 들으며 신나게 김치 담고 있습니다. 2130님, 일산시장까지 오전 중에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다녀오시고 너무나 좋은 날씨에 김치까지 담그시면서, 아이 또 담그시는데 이 장갑 끼고 담그셨을 거 아니에요. 친히 또 장갑까지 벗으시고 이렇게 한자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는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130님, 우리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이런 일상의 출석 인사가 올 때마다 저는 뭐 신의주에서 신의주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함경도표 양강도표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라는 문자가 언제쯤이면 올까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세요. 포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찾아와 주셨네요.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점심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북한의 평화, 복음 이런 통일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밝은 대로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밝은 대로에서 찬양하는,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너무나 귀한 날 같이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667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 무엇하며 방송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까지 함께 해주세요.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OAP 데이에서 만나보는 한편 차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앞서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학교의 풍경은 남과 북이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참 다른 부분도 많죠. 그래서 오늘의 한평차이 문제는 언젠가 또 통일이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차이 가운데 하나를 문제로 함께 해보자 하는데요. 오늘도 그 한뼘을 좁혀가면서 북한을 위한 더 구체적인 복음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 총 9년 동안 의무 교육이 기간인데요. 그러면 북한의 의무 교육 기간은 몇 년일까요? 1번 9년, 2번 10년, 3번 12년. 오물정

1026번 짧은 게 50원 긴 게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에서도 의무교육 기간이 있는데 우리처럼 9년일지 10년일지 12년일지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소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기간들 자체도 달라요. 6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이 기간들도 다르지만 의무교육 기간은 얼마나 다를지 이런 차이 하나하나가 통일이 된다면 다 이렇게 같이 한 탁상에 모여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 중 하나겠죠. 그래서 몇 년일까요? 9년일까요? 10년일까요? 12년일까요? 이런 기간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참 길게 잡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군대도 평균 10년 동안 가기도 하고 수년이 더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간증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생쯤이 되어서야 이제 사회로 나갈지 대학교를 갈지 아니면 이제 군대에 가게 될지 그 말은 즉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9년일까요? 10년일까요? 12년일까요? 북한의 의무교육 기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데요. 와, 오늘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어떻게 지난주에 어떤 오답률보다 훨씬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9년일지 10년일지 12년일지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북한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아이들이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8503님 주셨는데 이런 소망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면서 오늘의 퀴즈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화요일인 OAP데이 오늘은 찬양 후에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까지 함께합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0: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1: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딛으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0: 네.
1: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0: 네.
1: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0: 네.
1: 그때의 그 얘기를 좀 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0: 아, 네네. 그 잘 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1: 네.
0: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1: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맞아요. 그게 검열 단위거든요. 또
1: 네.
0: 검열 다니면서 그거 안 막아 놓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1: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0: 아,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 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1: 네.
0: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1: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0: 아, 그렇죠.
1: 그 장면이?
0: 그 방

0: 성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도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듣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1: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0: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1: 네.
0: 한 번, 두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1: 계속, 그러니까 극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0: 그쵸. 다
1: 주파수를 돌리고.
0: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콘 같은 거? 재미있는 거?
1: 아,
0: 그런 거
1: 영상도
0: 나오면.
1: 보시고.
0: 네네.
1: 네.
0: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들이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1: 네.
0: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하고,
1: 네.
0: 탈북민이라 그래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그분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저도 신기했어요.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그
1: 네.
0: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1: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0: 네.
1: 지금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0: 네.
1: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네.
0: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0: 네네,
1: 사람.
0: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1: 네네.
0: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을 몰랐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저는
0: 전혀요.
1: 생각도.
0: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제가 듣던 이 방송을 같은 북한 분이 듣고 계셨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게 참 놀랐습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9450님도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파주에서 기도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서도 남겨주셨어요. 지금 북한 곳곳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 북한에서는 의무교육기간이 몇 년일지를 나누고 있어요. 1번이 9년, 2번이 10년, 3번이 12년인데 컨닝합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거 같아요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세뇌교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는 걸까요? 아유 참 이라고도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교육 과정이 저희랑 이 교육 기간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교육 과정까지 참 많이 달라요. 그 우상숭배 한 사람을 위한 여러 교육들도 받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 영, 수, 예술 다 그렇게 접목시켜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부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백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을 받아보실 정답을 맞춰주실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정답은 참 생각보다 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의 말처럼 3번 12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1 더하기 11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검색을 잘하셨어요. 유치원에서 높은 반 1년, 뭐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이라고 해서 우리와 용어 자체도 다르죠.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쫓아 이루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시면서 참여해주신 9248님도 계셨고요. 첫 방송 참여합니다. 오후에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 하시면서도 보내주신 1302님도 계시고요. 강화도에서 매일 북한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12년이죠. 샬롬 하시면서 6905님. 원래 잘 알고 계셨던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가는 길에 잠시 정차하고 정답 보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7304님도 주셨는데 지금 아마 기도원에 들어가셨을까요? 이렇게 방송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계속 붙들면서 북한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한뼘차이 문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정답자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북한의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찾는 그날이 오기를 이라는 3253님의 고백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그럼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OFD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루터 찍은 글이 칼빈 선생님이 이 개혁운동이 학문과 영성을 겸비했어요. 이 세 분 어른도 학문성의 최고의 학문성이었어. 교수였고 책을 칼 기독교 강조 보세요. 정말 그 속에 진주 같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른들에게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성. 학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학문이 영성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통하고 글을 쓸 때 우리에게 가슴을 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학문의 명예의 물질의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한국에 인류학계 나오고 미국에서 학문성이 있어. 칼빈 대학교, 후리 대학교, 위스덤 이스터 신학교. 자기 나름대로는 학문성이 확 있지. 그걸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학문을 믿는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안 믿나? 아, 11조 내고 감사한 겁니다. 주일날 나오지.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학문에 더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인데 우상인 줄 모르고 가르치는 거로 사명으로 끝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에. 그 사람 대놓고 너는 예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학문 학교를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걸 도리도리 하다가 지금은 말이야 3년 전부터 슬슬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졌을 때 종교의 개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일어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는 학자를 통해서 백석총회를 통해서 백석대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대솔라 개혁주의 신학을 얘기하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아, 참 그렇지. 그것도 오뚝 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 원죄,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요 절대로 목회다가도 또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걸 믿어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다. 그건 거짓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아담부터 온 모든 그 원죄를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오늘의 백석총회 오늘의 백석대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원죄를 소유한 인간은 누구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왕국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사 해방시켜 주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2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를 어기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낼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과 재앙에 관한 말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즉 에스겔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직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국의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우상 숭배에 대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형통의 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으로 숭배했던 우상의 진정한 정체는 사실 풍요와 형통이었습니다. 마음의 풍요와 형통의 우상을 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을 어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이웃에게 폭력과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징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오늘 에스겔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일까요? 칼은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전염병은 건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추구했던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물질적 풍요와 건강과 장수였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경쟁에서의 승리 대신에 경쟁에서의 패배, 넉넉하고 풍족한 삶 대신에 굶주림, 건강과 장수 대신에 질병과 쇠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가 승리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의 핵심은 경쟁에서의 승리와 물질적인 풍요와 몸의 건강과 장수를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자연히 승리와 풍요와 건강의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명에 불순종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증오와 탐욕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지와 증오와 탐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경쟁에서 승리하고 물질적 풍요를 얻고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되리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0: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이 경쟁에서의 승리와 물질적 풍요와 육신의 건강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업신여겨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승리와 풍요와 건강을 얻는 대신에 패배와 빈곤함과 또 질병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셨고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믿음 그리고 순종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회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계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합시다.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삽시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영생을 상속받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추계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엘리온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찬양과 합창을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805-58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559-3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건강한 교회로의 비전,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건강한 교회로의 비전 첫 번째 시간으로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90년대 이때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맞이한 때였습니다. 80년대 후반 또 90년대 이를 때 한국교회 부흥의 소식, 또 전 세계 부흥의 교회 부흥의 소식을 우리는 들었고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독일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또 박사였던 크리스티안 수바르츠라는 박사가 전 세계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든 내용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 내용들을 모아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을 출간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그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들의 질적인 특성,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질적인 특성 8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것은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힘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서 세워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고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에 의해서만 그 교회의 성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직분자들과 함께 사역을 함께 나누며 동역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죠?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죠? 돌봄의 은사가 있죠? 대접의 은사가 있죠? 믿음의 은사가 있죠? 그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함께할 때 그 교회의 건강함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우리 안에 이 복음만 생각하면,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 예수 이름만 생각하면 전율이 흐르고 있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감격과 전율이 흐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된다. 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복음의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기능적인 조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조직이 존재해요. 아파트 반상만 가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조직이 되어 있어요. 어디든 가든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 조직들이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또 부드럽게 이것이 살아있는 조직들로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예배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예배냐?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배로 끝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영감 있는 예배. 이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지켜간다는 것이. 여섯 번째는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그룹의 예배, 이렇게 온 성도가 이 대성전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만 이 대그룹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소그룹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전인적인 소그룹으로 세워져 있느냐, 그냥 이름만 있는 소그룹인지, 아니면 모이기에 힘쓰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또 새 가족을 양육하고
또

전두환은 그런 소그룹 살아있는 세포처럼 그런 소그룹이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인 전도.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를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 전도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교회를 세워놓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가 이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받는 전도냐, 아니면 지역사회와는 별반 관계가 없는 그런 전도의 활동이 되느냐. 필요 중심적인 전도, 이 지역사회가 필요한 전도, 구제가 필요하면 구제를 해야 되고, 성김이 필요하면 성김을 위해 손길로 다가가야 되고, 이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피고 그에 맞는 전도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 성도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일까? 왜 목장이 반드시 살아나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우리 지난 과거에서 분명한 사실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 다 위기 앞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돌파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 본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 셋 모였잖아요. 카페에 모여서, 공원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비록 지금 상황이 주의 성전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둘, 셋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우리 동네 중앙교회 예배당 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셨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 앞에는 더 이상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들이 찾아와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어려움이 지나가고 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요.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 그렇게 지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서 성도의 계절을 나누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비전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서로 할 수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초원이고 동산이고 목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이 단어들이 마음속에 탁탁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완전하신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세요.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주님의 양이잖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어디로 인도하시냐? 먼저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어딜까요? 내가 만나야 될 영혼의 안식처 초원이에요. 우리의 초원. 우리의 초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동산이에요. 동산. 우리를 동산 가운데 인도하셔서 늘 함께 하심으로 내가 비록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피난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에 채워주신다.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주심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잔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목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목장의 이미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요? 초원으로, 동산으로, 목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장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목장 안에서 경험하게 될 그 영적인 축복의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기서의 화평은 샬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샬롬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아무 문제 없이 전쟁이 그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무엇이냐? 여전히 전쟁은 벌어져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본성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때 비록 나는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안식과 평강의 상태가 샬롬입니다. 이 화평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가장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목장 공동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부둥켜 안고 눈물 지으며 살다가 이 목장 공동체에 모이는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어? 야, 우리 함께 예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자. 주의 말씀을 나누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야. 힘들지만 우리 함께하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목장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막힌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목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는 가족들이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들만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영적인 가족, 예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가 더 이상 우리의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낯선 사람들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것이 목장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까워졌다고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육신의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예수의 피를 나누며 가까워진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 그것이 어디냐? 목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과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외로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은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때가 되면은 한 집에 모이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이시잖아요. 그럼 왜 모이시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어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왜 그 한 집에 모이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나눠 먹으려고 모이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요, 만약 그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잠시 잃어버리신 적이 계십니까? 그 어린아이들 막 천방지축 뛰어다닐 때 부모의 손을 놓치고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한 번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에이, 원장 오겠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없죠. 가족은요,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는 거예요. 내 가족을 잃어버렸으면 아무리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바쁜 일을 하고 있다가도 다 내 핑거 치고 그 가족, 내 자식 찾기 위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가족을 찾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이 한창 벌어졌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가족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태양빛 밑에서 여의도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종이에다가 나는 누구고 누구를 찾습니다 다 적어가지고 잃어버린 내 가족 찾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어요. 그 가족을 마침내 만나게 됐을 때, 기적처럼 그 가족을 만났을 때 본인들도 울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도 울고, 저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기억이 생생해. 어렸을 때거든요. 제가 한참 어렸을 때인데 그걸 TV에서 보고 있으면요,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 내 영적인 가족이 어디 있나. 잃어버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새로운 초원지기, 동산지기 목자들이 이제 여러분들 찾아가실 거예요. 내 가족 어디 있나? 내 하나님의 가족이 어디 있나? 예수의 피로 하나 된 내 가족이 어디 있나? 막 찾아 나설 거예요. 그럼 그들만 찾아 나서면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찾아 나서야 돼요. 내 목장이 어디에 있나? 내가 만날 목자가 누굴까?
우리와 함께 할 초원

0: 동산지기, 동산지기가 누구일까? 막 찾아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식구, 음식자에다가 입구자. 가족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이예요. 따뜻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육의 양식도 나누지만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그 소중한 만남,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목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채워야 되잖아요.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온 믿음의 형제 자매가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서 영의 양식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 목장이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목장 안에서요,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나의 삶의 자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장 안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목장 안에서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과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기 다른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요. 그 다름을 가지고 목장에 모여 한 몸을 이루며 나아갈 때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장에서요, 함께 그 고통을 나눌 때 그 고통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 함께 지어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홀로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초원과 동산과 목장에 우리가 함께하여서 그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장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이들은 뭐든 혼자 해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해볼게 하면서 열심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결국엔 부모님을 찾아옵니다. 아빠, 이것 좀 해줘. 엄마,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내 힘으로 다 해내려고 하지 않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되 어려운 순간에는 주님을 찾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는 짧은 연필로 열심히 무언가를 써내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그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힘찬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아멘. 두 곡의 찬양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첫 찬양 슈키나 찬양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어지는 찬양은 온누리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부터 출첵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6574님 오늘도 1등이십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기도하고 응원하며 은혜로운 고고에 출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믿음으로 고고 두 번 외쳐주셨어요. 아멘 아멘. 7721님 믿음, 속사람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 제목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3874님 샬롬, 믿음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또 4277님 반갑습니다. 장고피디님 믿음으로 고 함께합니다. 서울에서 출첵합니다.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장피디님 어디 가셨나봐요. 고피디님만 나오셨네요. 6574님 인사 남겨주셨는데 오늘은 저 고피디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빈자리를 가득 문자로 채팅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4177님은 구형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남겨주셨고요. 또 0913님 앱을 통해서 출첵합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9507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3시부터 5시까지 더욱더 풍성해진 2시간 동안 함께하는 믿음으로 고 1부 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채팅과 또 문자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사실 조금은 지치고 나른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찬양으로 이 시간 풍성하게 힘을 내는 시간으로 채워보겠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는 짧은 연필이 나와요. 연필로 열심히 뭔가를 써내려가는 모습이 귀엽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그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 카드로 묵상하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시간,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네,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또 돌아왔습니다. 김현진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에 이어서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고 일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 이어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찬양대합창제 스팟까지 함께하고 돌아왔는데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국 찬양대합창제. 전국의 귀한 찬양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찬양대합창제에 대한 기대가 가득하실 것 같은데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전국의 각 지역 찬양대가 이 시간 함께하는 만큼 정말 풍성한 찬양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보내주시면 티켓 신청 링크와 함께 홍보 영상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무대에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팀도 함께합니다. 지난 8월에는 나라사랑축제를 통해서 여수와 익산에서도 아주 맑고 또 힘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오늘은 그 무대를 함께했던 이야기부터 또 이번 찬양대합창제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무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이끌고 계신 노주은 지휘자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노주은 지휘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휘자님. 아, 얼마 전에 우리 부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나라사랑축제 무대에서도 함께 했잖아요. 8월 13일에는 여수, 또 14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두 지역에서 이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직접 보신 관객들의 반응 궁금해요.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현장 반응이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1: 아, 네. 이번 나라

0: 사랑 축제에는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극동방송의 시작 그리고 과정 그리고 현재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감동적이었고 직접 보신 관객분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1: 네, 제가 그때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계속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그 열기가 현장에서 정말 뜨거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여기까지 느껴졌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그 무대를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을까 그런 노력들이 다 느껴져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그 전국의 성도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무대에 서는 경험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아요. 공연 마친 다음에 아이들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객분들이 정말 뜨겁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더욱 신나고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 연습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단원들은 그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잊고 벌써 내년 나라사랑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잊혀지기도 전에 내년 나라사랑축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군요.
0: 네.
1: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오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35회 극동방송 찬양 대합창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팀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연합해서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팀들이 함께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무대를 준비하고 있나요?
0: 네. 저희 부산과 울산 포항지사의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화려하고 멋진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산에서는 연합 공연을 보실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이번 공연을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연합해서 이렇게 무대를 펼치는 게 참 귀한 기회잖아요. 부산, 울산, 포항 이 세 팀이 연합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 합창단 하면 아름다운 그 맑고 투명한 음색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밝고 힘찬 안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찬양 대합창자에서는 특별히 어떤 안무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안무 포인트가 있다면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개인적으로도 가장 기대가 되는 곡은 참 아름다워라인데요.
1: 네.
0: 모두 잘 아시는 곡이죠. 참 아름다워라 뭐 이 곡인데요.
1: 네.
0: 이 찬양의 부채춤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부산과 울산 친구들이 연합해서 함께 부채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화려하고 예쁠까요? 그 외에도 여러 곡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직접 이렇게 노래 소절도 한 소절 불러주셨어요. 부채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0: 네.
1: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안무까지 함께 맞추려면 연습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요.
0: 네. 노래와 안무를 동시에 소화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찬양의 가사를 무한 반복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 가사들이 어느새 저희 단원들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네,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매 연습마다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어떤 일이든 반복하면 안 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아이들도 무한 반복하면서 그 가사를 더욱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번 무대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마음이나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나요?
0: 저희 단원들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모두가 익숙하실 만한 곡으로만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시간, 또 위로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정말 그 어린이 합창단이 무대에 오르면 어른 다른 합창단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휘자님께서 생각하시는

0: 씨는 어린이 합창단만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여러 가지 안무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채롭다라는 그런 매력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순수하고 맑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매번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힐링이 됩니다. 또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 아이들 예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도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쁨 받아야지 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네.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네, 다채로움과 또 순수한 그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이들의 순수한 그 마음을 담고 싶다 이런 얘기 나눠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합창단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과 또 어린이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 부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새로운 단원 혹시 모집하고 있나요?
1: 네, 맞습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어린이를 찾고 있습니다.
0: 네.
1: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 각 교회에서 또 찬양을 사모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언제든지 오디션을 볼 수 있으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0: 네, 찬양을 사모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 학생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좀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해야만 지원할 수 있나요? 혹은 찬양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야만 또 도전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1: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오면 좋겠지만
0: 네.
1: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모한다. 라는 친구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찬양과 가깝지 않은 친구들도 나는 뭐 댄스를 좋아한다. 춤추는 걸 좋아한다. 이런 친구들도 어린이 합창단에 오셔서 함께 연습을 하다 보면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잘 안 될 경우에는 무한 반복 네. 말씀해 주셨어요.
1: 필살기가 있습니다.
0: 네, 될 때까지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같이 용기를 주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0: 누구나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35회 극동방송 찬양대합창제를 기다리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정말 좋은 무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부산 콘서트홀에 모두 오셔서 찬양의 감동, 찬양의 은혜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번 찬양대합창제에서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기대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전국 찬양대합창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또 부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이끌고 계신 노주은 지휘자님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멘. 힘찬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이끌고 계신 노준 지휘자님과 오늘 함께 했는데요. 0914님, 와, 대단한 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리는군요. 찬양으로 하나 되는 은혜로운 대축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5093님은 앱을 통해서 들어오셨네요.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4277님, 부산 찬양대합창제에서 어린이 극동방송의 부채춤까지 볼 수 있다니까 다채로운 무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 안무의 포인트가 부채춤이라고 살짝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부산 콘서트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꼭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부채춤 다채로운 공연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합창이라고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홍보 영상 링크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내주신 앱을 통해서 홍보 영상 링크 통해 봤는데요. 와, 정말 상상 이상의 큰 무대네요 라고 감탄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또 관심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0720님 출석해주셨네요. 믿음 보내주셨습니다. 믿음 보내주신 분들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힘찬 찬양으로 또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아멘. 크록스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 1부 어느덧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지친 마음에 위로를 얻으시고 또 다시 새 힘 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4시에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혜시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3절 말씀입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부산 극동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재물, 재물이잖아요. 양재물. 네? 그럼 스스로 그걸 씻어내도 네가 많은 비누로 씻어 씻을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통한 걸 해달라도 씻어내도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장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 로마서 7장의 17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를? 죄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고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악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뱃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이 지성의 인간의 본능이 사로잡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씀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은 인간의 이 본능이 탈을 쓴 육신에 탈을 쓴 우리 자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주었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때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비워두고 낳고 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믿음을 가진 자요. 사랑하는 신학자들 우리 노예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요. 난 스승을 자매했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은 돈도 많다. 능력 있다. 얻기도 하고 잊기도 하신 하나님. 너는 신학교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너는 기도의 영줄기에 잡혀서 목회면 진짜 잘 거다. 목회를 하는 거요. 근데 속으로 난 찬송도 못 부르는데 음치인데 세 번을 간 거야. 한 번 가서 대자 맞고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한 번 가서 또 하고 대자 맞고 또 세 번 자가니까 진짜 하고 싶으냐? 진짜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학교를 나면은 뭐 학교 그러면 총회도 만들 거고 돈도 필요할 텐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돈도 많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얻게도 하고 잊게도 하는 하나님 천년이 하라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라. 총회한테 한번 헌금해 본 적도 없고 교직원들한테 한번 내가 헌금해 본 적도 없어. 영적인 지도자 김영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순종한 결과가 16년이라는 이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노량진에서 방배동까지 독권 하나가 없어서 걸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는 싫은데 기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학이라는 것 갖고 정체성 갖고 하고 싶은데 왜 이게 바뀌어졌을까?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순간에 싹 스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체포를 해서 예수 전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게 싹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식을 바꾸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1학점, 체풀 1학점, 16학점이 필수로 한 거예요. 필수로. 예수 전도시를 뿌리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월 15일 화요일 믿음으로고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의 첫 찬양,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수입니다.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 카드 그림은요, 짧은 귀엽게 생긴 연필을 잡고 열심히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1419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셨고요. 4277님 2부도 출첵합니다. 출첵 남겨주셨습니다. 또 0710님도 2부 왔어요. 인사 남겨주셨네요. 1부에서 2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874님 샬롬 보내주셨고요. 2부도 출첵하셨네요. 9671님 응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고피디님과 가정의 성령의 풍성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정말 가을이 성큼 벌써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밤에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니까 확 춥더라고요. 이제 바람들이 꽤나 차가워졌고요.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시간이 정말 빠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7721님 믿음 보내주셨고요. 0720님은 휴무라서 룰루랄라 안과 병원 다녀왔고요. 시댁에 가서 귀한 포도송이 한 송이와 또 옷 양손 가득 들고 온몸에 땀 한 바가지 흘려서 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휴무인 날은 사실 쉬는 날이 아니라 밀린 병원 검진 받으러 다녀오는 길인 것 같아요. 안과 병원, 또 내과, 정형외과 다양한 병원 검진을 받는 날이 휴무인 것 같은데 안전히 잘 다녀오셨길 바라고 검사 결과도 잘 나왔기를 이 시간 기도해보네요. 또 시댁에 가서 한가득 다녀오셨대요. 맛있는 포도도 들고 옷도 들고 많이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137님 믿음 보내주셨고요. 7721님은 문자 한 통 얼만가요? 말씀 카드 받을 수 있나요? 보내주셨는데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3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아라스팜 김 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흥겨운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 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

과 함께 합니다. 화요일 오늘은요,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입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꼭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평안하셨나요?
1: 네, 정말 평안했습니다.
0: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아, 이번 한 주간 되돌아보니까 좋은 만남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만남?
1: 네, 직접 만남도 있었고 네. 또 전화로 오랜만에 만남들도 있었는데 그 만남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을 만난 분들은 선교사님들.
0: 선교사님들이요?
1: 네, 선교사님들. 네. 하나님께서 제가 이때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만남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귀한 분들을 참 많이 알게 하신 것.
0: 네.
1: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저 북한 땅에서 네. 지금 현재 들어가 계셔서 사역하시는 병원도 운영하시고
0: 네.
1: 또 두부공장도 운영하시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잠깐 연변에 나오셨다가
0: 네.
1: 저에게 이제 영상통화 하자 그래서 한번 나누고 그곳에서 지금 이제 진료소를 조금 더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의료 시설을 좀 제공하는 그걸 허락을 받아서
0: 네.
1: 그래서 그 짓고 있는 과정들도 저한테 영상을 주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 영상 물론 실시간으로서 밖으로는 송출을 하지는 않고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들 한번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들 그리고 저희들도 교회에서 조금 진료소를 짓는데 보탤 수 있는
0: 네.
1: 그런 또 선교사님의 전화통화 만남도 있었고요. 또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아주 귀한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프리카 세네갈에 젊을 때 사업상 가셨다가
0: 네.
1: 그 나라를 품고 미국에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또 그 세네갈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검은 대륙에 거기도 이슬람 나라이거든요. 95%가 이슬람이고 캐톨릭이 한 3% 저지고 개신교는 아예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는 나라가 세네갈이에요.
0: 네.
1: 그 땅에 복음 들고 가셨다가 가신 지 3년 만에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의사들은 선교지에서 이제 나와라. 치료를 받고 지금은 잘 관리해야 될 때다. 근데 그 선교사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 말씀 붙들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아직도 잘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0: 할렐루야. 네.
1: 볼 때마다 도전이 되고요. 뵐 때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0: 네.
1: 나도 저렇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
0: 네.
1: 러시아에서 또 잠깐 나오신 선교사님도 뵙고 탈북자 사역하시는 또 선교사님도 뵙고 그랬던 한 주간 동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돌아보니까 네 분의 아주 귀한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서 제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도전이 생기고 다시 한 번 더 목회를 되돌아보고
0: 네.
1: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지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와,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1: 네.
0: 귀한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또 지난 이제 9월 첫째 주잖아요.
0: 네.
1: 제자훈련도 시작하고 또 새학기가 시작되어지고 저희들 전도팀도 시작하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0: 네.
1: 새 마음, 새 뜻, 초심, 첫사랑 회복하고 하라는 뜻으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만나게 하셨고 저에게 또 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이제 9월인데
0: 그쵸.
1: 이제 다시 더위를 뒤로하고 선선한 계절 성경 읽기 좋은 계절 기도하기 좋은 날씨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한 번 더 9월을 출발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우리 가정에 그리고 네.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네, 목사님.
1: 네.
0: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네네. 많은 분들께서 맞추실 수 있는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1: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선물이 끊이지 않아서 감사해요.
0: 네.
1: 문제를 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그 퀴즈도 지난주처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0: 그럴까요?
1: 네, 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시면 섣불리 이렇게 정답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듣고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0: 그쵸, 그쵸.
1: 정답이 또 몇 번 나오잖아요.
0: 네.
1: 그죠? 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내시기도 하고 아시면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보아스보다 나오미 가정에 키운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0: 네.
1: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4장에 등장.

0: 설명을 해요. 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1: 1번
0: 아무개,
1: 2번
0: 아모리.
1: 오.
0: 둘 다 아씨입니다.
1: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룻기에 네. 기록되어진 성경 기자의 의도를 잘 네. 파악한다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까? 네. 그리고 조금만 성경을 읽으신 분이면 하나 이름은 족속의 이름이고요.
1: 네.
0: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기도 하고 뭐 아닐 것 같기도 하기도 한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1: 둘 다 아로 시작하기는 하네요.
0: 아시죠?
1: 네, 아시네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을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0720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이유식 목사님, 늘 격하게 기다려지는 화요일인데요.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유식 목사님 책 받아서 얼른 큐티하고 싶은데 아직 오직 않아서 설렘으로 기다려지네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어요.
0: 아마 보냈을 것 같은데
1: 제가 열심히 배송 작업해서 보내드렸습니다.
0: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받으실
1: 것 같아요.
0: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열심히 항상 보내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 화요일을 기다리신대요, 목사님.
0: 감사하네요. 예, 저도 화요일을 기다려져요. 여기 방송국 오는 시간이 예, 저희 교회에서 한 30분, 40분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올 때 아, 지난 주간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1: 네.
0: 또 우리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나눔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운전하면서 눈은 뜨고 기도해요. 하나님
1: 네.
0: 오늘 방송하는 시간 짧지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 장대비와 같은 은혜를 하셔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촉촉히 듣는 그런 복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저도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1: 네, 4277님 그리고 9507님.
0: 네, 이유식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유식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는데 저도 반갑고 안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안녕하실 줄로 믿습니다.
1: 0720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마다 목사님의 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는 자의 삶, 목사님 장전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담긴 책이잖아요.
0: 맞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네. 표지는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 룻기를 읽고 그린 그림이에요.
1: 네.
0: 중학교 2학년 그 여학생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선물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네. 책 전체를 우리 교인들이 다 만드셨어요.
1: 그쵸.
0: 편집도 하시고 또 교정도 하시고 재본, 제작 다 저희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받는 분들은 그냥 한 권의 책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교회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1: 그쵸.
0: 그런 저에게는 뭐 엄청난 그런 갑옷처럼 여겨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1: 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두 손 가득 책을 담아오셨어요. 너무 든든한데요. 이 시간 함께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드디어 네. 룻기 4장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0: 네. 네. 뭐 너무 길었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석장을 저희가 15번 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오늘 4장이 이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1: 네.
0: 한 글씨 한 글자 한 문장도 그냥 허투루 지나갈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성경 기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좀 풀어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게 됐는데요. 오늘 4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네. 3장을 조금 정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룻기 3장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텐트 안에 들어온 룻에게 기어 물을 짤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도 했고요.
1: 네.
0: 약속도 했죠. 그리고 또 지난주 퀴즈였는데 볼이 6대를 되어서 계약 보증금으로 룻에게 줍니다.
1: 네.
0: 룻은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새벽 미명에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시모 나오미는 룻이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를 가지고 온 볼이 6대 이걸 통해서 야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헷세드를 베풀겠구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는지 기대를 가지면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 네.
0: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기다리자. 말과 행동, 신앙과 삶 하나이듯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이잖아요.
1: 네.
0: 이제 보아스는 4장에서 실제적으로 손과 발을 움직여 행함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0: 주고 있습니다.
1: 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사람답게 바로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보아스가 가장 먼저 한 행동 무엇이었나요?
0: 그것은 바로 성문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1: 네.
0: 성문.
1: 성문.
0: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문은 출입문 아닌가?
1: 네.
0: 거기에는 통행하는데 이렇게 점검하고 물품 검사하고 뭐 발음에 통과시키고 그런 곳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1: 네.
0: 그런 곳도 맞습니다. 성과 성 밖을 구분하는 곳이 성문이기도 한데요. 그 성문은 구약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물물 교환을 했거든요.
1: 네.
0: 화폐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물건 가지고 물건을 파는 장터 역할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곳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1: 네.
0: 세 번째는 여기에 항상 장로들이 거기에 항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 성읍의 장로들이
1: 항상 상주 있군요.
0: 그래서 그곳에는 임시 재판, 네. 임시 판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기업 무를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보아스는 제일 먼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무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 무를자가 오면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의 입회하에서 지금 이 사람과 기업 무를자 우선권 있는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거나
1: 네.
0: 계약을 하는 것에 증인들로 세우고 증인들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에게서 판결을 내려 내가 기업 무를자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1: 네.
0: 성문에 앉아 있어요. 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기업 무를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거기 앉아 있더니 거기란 말은 이제 성문이겠지요.
1: 네.
0: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자가 지나가는지라. 우리 이거 마침이란 단어 어디서 봤죠?
1: 마침의 복 말씀해 주셨었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2장에 아무 베들레헴의 길을 모르는 이방 여인 룻이
1: 네.
0: 아침 일찍 이제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잖아요.
1: 네.
0: 그런데 마침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죠.
1: 때마침.
0: 거기에는 네. 밭에 이름표도 없어요.
1: 네.
0: 길도 몰라요. 그런데 우연히 룻이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의 헷세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마침의 은혜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 네.
0: 만약 이 기업 무를자의 우선권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몇 날 며칠이고 그 성문에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그때 기업 무를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문을 통과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때마침의 은혜가 우리 보아스에게 있게 된 것이지요.
1: 네.
0: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연 아니야? 예, 우연일 수 있죠. 우연일 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우연이요 너무 자주 일어나요.
1: 그렇죠.
0: 그럼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1: 네.
0: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연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때마침의 은혜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헷세드를 사모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와 또 우연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포장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너무 멋진 표현 사용해 주셨어요. 포장한 선물. 우리의 삶에도 때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준비해 두셨던
0: 맞습니다.
1: 그런 은혜였음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0: 네네.
1: 오늘도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모두 내 방법과 또 내 계산보다
0: 네.
1: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0: 네.
1: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네.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 우연히 찾아올 거예요.
1: 아,
0: 때마침의
1: 네.
0: 은혜가 찾아올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의도할 수 없잖아요. 우연과 때마침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1: 아, 네.
0: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에는 때마침과

0: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더 깊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양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정교회 이호식 목사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네. 저희가 퀴즈를 처음에 출제하고 네.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네네. 오늘 역대

0: 오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0: 아닙니다.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현재 네,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의 이름.
0: 네.
1: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러주어야 하는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을 룻기 4장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0: 1번
1: 아무개.
0: 2번
1: 아모리.
0: 네. 헷갈리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보기 없는 답변들도 은근히 네. 있어요.
1: 네.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 네. 나오미의 원래 남편의 이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0: 네.
1: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1장밖에 안 나와요.
0: 네.
1: 그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0: 저희는 지금 4장을 다루고
1: 있어요. 4장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벌써 엘리멜렉은 없고요. 없고 이제는 보아스와 기업 물을 첫 번째 우선권자만 있는데 1번이 아무개고요. 2번이 아모리입니다.
0: 네.
1: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방송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1: 네.
0: 마침의 은혜
1: 네.
0: 우연의 은혜
1: 네.
0: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1: 네네.
0: 계속해서 보아스에게 임했던 그 네. 은혜 살펴보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보아스가 만나요.
0: 네.
1: 성문에서 하나님의 우연의 은혜로 때마침의 은혜로 만나죠. 만나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합니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말을 합니다.
0: 네.
1: 성경에서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몇 가지가 되어집니다.
0: 네.
1: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름 모르죠?
0: 네.
1: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 모르죠? 간절히 기도했던 과부의 이름 몰라요.
0: 네.
1: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이름을 감추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감추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 그리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굳이 거명할 필요가 없을 때 예를 들면 뭐 종들, 하인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거명할 필요는 없겠죠.
0: 네.
1: 세 번째는 중요한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0: 왜 안 밝히나요?
1: 왜냐 하면
0: 네.
1: 그 사람의 이름이 두고두고 회자되도록. 그리고 반대로
0: 네.
1: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한데 하나님에게는 유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무명인 사람들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 예가 오늘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자인 아무개입니다.
0: 네.
1: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이라면 보아스보다도 더 부와 영화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는 부자로 여겨졌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인데 보아스가 그를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너의 이름은 아무개다 라고 부르는 원래 이름 있었겠죠?
0: 네.
1: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아무개는 없습니다. 이 아무개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개똥이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네, 조선시대나 네. 또는 옛날 사극 보면
0: 그쵸.
1: 그냥 이름이 없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이름이 개똥이 아니겠어요?
0: 뭐 보편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아무개요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숨긴다는 얘기겠죠.
0: 네.
1: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은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될. 심지어 1장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지만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던 오르바라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있었죠.
0: 모압 여인.
1: 그렇죠. 그런데
0: 네.
1: 그 여인 또한 1장에서 사라졌어요. 아니 모압 여인도 이름을 밝히는데
0: 그쵸.
1: 베들레헴에 사는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깊으신 뜻이 있으시겠죠.
0: 네.
1: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유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

0: 지금 오늘 기어 물을 자 우선권자 아무개입니다.
1: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정말 모압 여인인 오르바도 고명이 되는데.
0: 그렇죠.
1: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은 언급이 안 된다.
0: 그보다 더 못하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이름 한번 묵상 한번 해볼까요?
1: 저희 이름이요.
0: 우리들의 이름.
1: 저희의 이름.
0: 우리의 네. 이름을 하나님이 보아스나 루시나 나오미처럼 생각하실까? 아니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엘리멜렉이나 오르바처럼 생각하실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개일까?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이름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 네.
0: 제일 중요한 것은 최종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1: 아멘.
0: 그 하나님께 우리들은 좋은 평가 받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유. 아무개는 그렇게 받을 사람.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아스. 룻. 나오미. 내 유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안위와 당신의 삶과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나 오늘 나오는 아무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1: 네. 와, 이 시간 저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명하고
0: 네.
1: 또 인기가 많고
0: 네.
1: 많은 사람들이 그 업적을 알아줄지라도
0: 네.
1: 내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이렇게 섰을 때
0: 네.
1: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이름을 불릴 수 있는가.
0: 네. 마태복음 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첫째는 기도할 때, 둘째는 구제할 때, 셋째는 금식할 때.
1: 네.
0: 그 세 가지 중에 너희들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기도 많이 해서 구제 많이 해서 금식 오래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너희들은 상을 받았다. 너희들의 초점은 사람들에게 있고 너희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정이 있으니까 그 칭찬과 존경과 인정함을 다 받았는데 하늘에서 줄 상은 없다. 너희들의 목적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은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 네.
0: 은밀한 중에 너희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가까이 있는 목사나 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멀고 사람은 가까이 있으니까
1: 네.
0: 나 이것 좀 했어요. 내가 좀 이런 거 봉사했어요. 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또 알면 칭찬해주고 또 이거 인정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평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1: 네.
0: 내 이름의 신임은 사람에게 있어야 되나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나 하는 갈등과 좀 번민은 목사에게는 좀 생기는 편입니다.
1: 네. 사이치 주님께서 하나님께 제 이름은 어떻게 불려질지 생각을 하니까 고개가 절로 숙여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그러면 괜찮습니다. 고개가 숙여지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숙여진 고개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항상 코람데오라는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쓰지 말고
1: 네.
0: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옆과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면 그러면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에 좀 절제가 있지 않을까요?
1: 아멘.
0: 그걸 좀 인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가를 좀 인식하는, 나는 아무개인가 나는 보아스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이름 없는 무명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한 족적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아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0: 이 세상의 인정보다도 네.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세상을 신경 쓸수록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정받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더욱더 커지는 이 경쟁 속에 가득한 이 사회에서
1: 네.
0: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1: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각의 사람이어서 눈에 보여야 하고 내 손으로 만져져야 되고 내 오감으로 느껴져야 조금 더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것,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더 참된 믿음으로 가는 빠른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0: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올 텐데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시선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 네. 오늘 퀴즈 역대급 네.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방송 과정 여러분들이 네. 많이 헤매시다가 마지막에 잘 맞춰주셨는데 네네. 오늘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네,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퀴즈 문제였습니다.
0: 1번
1: 아모게,
0: 2번
1: 아모리.
0: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시죠.
1: 정답은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서 아무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1번 아무개입니다.
0: 아무리 아니고요, 아무개였습니다. 오늘 유독 엘리멜렉, 아모리 족속 이렇게 계속 나왔었는데 정답을 잘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해 왔어요.
1: 네, 한 분은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0790 성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네, 9671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1: 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포장 속에 큰 선물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0: 아멘. 4277님은요
1: 우연과 때마침의 은혜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으신 0720님도 보내주셨네요.
1: 네, 오늘 큐티 가운데 마음을 무겁게만 느꼈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인 줄로 족하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버티며 기다리면서 주님께 신뢰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우식 목사님 말씀에 참으로 진정한 회복과 결단을 무너지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그리고 또 3874님은 기도 제목도 남겨주셨는데요.
1: 네, 미나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간곡히 기도함이 운행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했는데 미나가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손주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미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취행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꼭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0: 아멘.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 제가 더 감사하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0: 우리도 눈앞의 상황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도 사용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일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모키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웅입니다. 20년 뒤 오늘 우리 학교에서 꼭 다시 만나자. 빛바랜 초등학교 6학년 학급 문고 책 한 구석, 삐뚤빼뚤 적어 내려갔던 그 약속이 지켜지는 현장을 방영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교정에 홀로 서 계신 선생님 앞에 어엿한 어른이 된 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월 속에

지킬 법도 한 약속이었지만 그 한 줄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다시 모인 사람들의 얼굴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서립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이 주는 힘은 이토록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켜질 때 가슴 뭉클한 울림을 주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신실하고 완전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고백은 바로 언약하시고 반드시 지켜가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세상의 약속은 빛바래기 쉽지만 우리 손을 잡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계절을 넘어 한순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불안이 아닌 기대감으로, 주저함이 아닌 당당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가 볼까요?

이제 했던 그 약속들이 어른이 되고 일상에 치이다 보면 자연스레 잊힐 것 같은데 20년 만에 그렇게 모였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 이야기가 울림을 주는 건 흘러가 버리기 쉬운 약속의 무게를 지켜낸 그 마음의 진심들을 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보면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한 다짐도 오늘 깜빡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전 성경 속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 신실한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염려, 또 오늘의 불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찬 그 은혜로 그리고 캐시 트로콜리가 찬양하는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8804님 오프닝 멘트에 울컥했습니다. 애들한테 주말에 놀아줄게 해놓고 피곤해서 어긴 약속들이 떠올라 찔리기도 하고요. 부족한 부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에 큰 위로 얻고 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듬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아이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온몸으로 지켜내고 계신 거라는 것 같이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틈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7049님,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지 몇 년 됐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 굳은 심장을 건드리네요. 상처투성이인 제 마음 다시 하나님께 맡겨봅니다. 그 아픔의 깊이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사람은 연약해서 약속

속을 깨뜨리고 상처도 서로 남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그 신실한 하나님, 그분의 약속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의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은 상황에 따라 약속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황을 바꾸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남기신 이 고백처럼 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분이 입술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받는 것 같고 약속이 잊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자녀를 향한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읽어가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는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약속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붙잡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뚫고 지켜진 그 약속처럼 약속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끝까지 지켜낼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에 실망하거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현실 앞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그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의 오늘은 안전하고 우리의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든든한 약속의 날개 아래서 편안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곡 어노인팅의 희망의 노래 전해드려요. 내일도 기쁜 소식, 힘찬 에너지 안고 찾아올게요.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청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앞이 잘 안 보일 때 우리는 자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모든 답을 미리 알고 걷는 것이 아니라 답을 몰라도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일인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안 보일 때도, 그 손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받고 인자하시며 또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걷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오늘 저녁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니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이름 예수를 찬양. 미랄되어 죽으심으로 생명의 빛이 되신 주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이름 예수를 찬양.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주님의 손길이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때도, 않는 것 같을 때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붙들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일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힘차게 출석 체크해 주시고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극동방송을 왜 듣고 계신가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치열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어서가 아니시겠습니까? 아, 이 저녁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주님 마음 내 마음속에 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출석 체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극동방송 행저질라에서 준비한 또 세 가지 선물도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은혜로운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김수민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이미지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상큼한 레모나를 선물로 보내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환절기 참 필요한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합니다. 아, 제가 이 찬양을 들려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미처 못 들려드렸어요. 션디님, 우리 하준이 어쩌면 좋을까요? 방송국 삼촌이 싹트네 들려준다고 얘기했다가 안 들려주어서 많이 서운해 있어요 하고 2545님 보내주셨는데 너무 죄송해요. 하준아, 삼촌이 찬양 들려줄게. 싹트네 트리니티 키즈 친구들의 음성으로 함께 듣습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네, 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15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우리 하준이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싹튼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트리니티 키즈 앨범에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이 찬양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7930님, 아멘, 피디님 감사합니다. 동탄에서 우리 둥이들 하원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함께 듣고 있는데 너는 꽃이야 들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동탄에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둥이들이 참 좋아하는 또 우리 모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어른들도 좋아해요.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들려드렸습니다. 아, 2320번님 아멘 외쳐주셨고요.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나의 문제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7602님 1333번님도 아멘 보내주셨고요. 야, 9118님 우리 손자 여운이 두 번째 생일이었어요. 축하해주세요. 사돈네랑 같이 축하해주려고 가고 있는데 차가 엄청 막히네요. 어제 우리 여운이의 두 번째 생일이셨다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여운아 생일 축하해. 하나님이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단다. 축복합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길 기도합니다. 8933님 7358님 석촌역에서 김포공항역 가는 퇴근 전철 안에서 방송 잘 듣고 갑니다. 2475님 오늘은 퇴근이 늦어져서 행저질라 듣고 있습니다. 항상 귀한 찬양 감사드려요. 운전하면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와, 그리고 기쁜 소식 전해주신 분이 계세요. 3196님 션디 지난번에 승진 면접 본다고 기도 부탁드린다고 문자 보냈었는데요. 저 승진했어요.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의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응원도 해드렸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길로 허락해 주심 감사드리면서 또 새롭게 맡게 되는 직책 때로는 어깨가 무거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출첵해봐요 하신 8247님도 계시고요. 퇴근길에 방송 듣고 계시다고 9434님 요리하면서 육아하면서 기쁨으로 늘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의 찬양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59님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이미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분 추첨해서 상큼한 비타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도 이 코감기가요, 이 알러지가요 정말 오래가요. 죄송해요. 제가 더 따뜻한 거 많이 마시고 빨리 나을게요. 여러분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더라고요. 듣고 싶으신 찬양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시 22분입니다. 오늘 비타민 데이이기도 하고 오늘 가스펠 팝스 화요일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바로 만나보시죠.

가스펠 팝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아, 우리가 참 사랑했던 가스펠 70, 80, 90, 2000년대 초반 우리가 참 사랑하던 그 가스펠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스펠 팝스. 자, 지난 시간에는 Larnell Harris의 음악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묵상해봤는데요. 오늘 만나볼 아티스트,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는 목소리로 오랜 시간 믿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노래해온 싱어송라이터 베비 메이슨입니다. 베비 메이슨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품게 되는 질문과 또 고백을 아주 솔직하게 노래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두 곡, 그 가운데서도 서로 참 잘 이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노래들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곡인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오늘의 첫 곡, 베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 함께합니다.

네, 가스펠 팝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가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라 들려드렸습니다. Trust His Heart, 짧은 문장이지만 믿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이죠. 이 곡은 베비 메이슨과 뉴송의 에디 카스웰이 함께 만든 곡인데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을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멀리 바라보시며 또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믿음은 설명을 다 들은 뒤에 아, 이해했어요 라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God is too wise to be mistaken. 하나님은 결코 잘못 판단하실 분이 아니시고 God is too good to be unkind.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선하지 않으실 분이 아닙니다. So when you don't understand, 그러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When you don't see his plan, 그분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도 When you can't trace his hand, 그분의 손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Trust his heart,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세요.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믿음은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가스펠 팝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두 곡의 찬양, 베비 메이슨의 은혜로운 찬양 고백들, 유튜브 링크로 다시 받아보실 수 있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가스펠 남겨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두 번째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왠지 일어서서 찬양해야 할 것 같은 곡입니다. 베비 메이슨의 All Rise.

Amen. All rise. 모두 일어서라. 라비 메이슨의 대표적인 예배곡 가운데 한 곡인데요. 아, 참 웅장하죠. 예, 노래가 이야기하는 장면도 참 웅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인데요.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All rise, all rise.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라. We stand before the throne. 우리는 보좌 앞에 섭니다. In the presence.

of the Holy One.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All rise, all rise.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라. As we worship the Messiah, 메시아를 경배하며 All rise. 모두 일어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에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라 라고 고백한 Trust His Heart.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 앞에 일어나 경배하자 외치는 All Rise. 오늘 가스펠 팝스 베비 메이슨의 두 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의 고백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분의 마음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가스펠 팝스였습니다.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올해 곁에 두는 물건의 가치를 생각하는 주식회사 인터코아에서 지오리안대 여성 가방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순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요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9월 15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이 저녁,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더 나음을 위해서 기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었는데 오히려 예전 사람이 더 나았다 하는 의미의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새로움이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예전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가 타협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멈추시라 그러잖아요. 오늘 새로운 가르침을 수용함으로 두 동강이 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길이 있으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말해도 신앙의 타협이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걷잡을 수 없는 신앙의 혼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으니 믿음만큼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잘 다루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과의 타협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허우적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깊이 발을 들인 두아디라 교회에 불꽃 같은 눈, 발이 빛난 추석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성경에서 불꽃은 불순물을 태우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꽃 같은 눈은 날카롭고 빈틈없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뭐 하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어음의 생각까지도 살펴보신다 하는 거예요. 주석으로 번역된 단어가 칼콜리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칼코스, 굴이나 청동을 뜻하는 칼코스라는 말에 유향을 의미하는 리바노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뜻이 뭐냐 그러면 심판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같은 눈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의 강력한 힘을 심판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본문의 배경,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고 시편에 나옵니다. 먼저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와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러면 시편 2편 7절과 9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요.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시편 2편을 종합을 하면 본문의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호자보다는 뭐예요? 심판주인 거예요. 심판주.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보다는 뭐가 높으냐? 책망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호자보다는 심판주의 모습이 강합니다. 그런데 에베소도 그렇고 버가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주님은 심판을 누구에게 하냐 그러면 외부로 향하거든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내부를 향해요.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에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버가모 일부 성도들이 받았던 이유하고 똑같아요. 세상과 타협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음행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학자들은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아니 그 여성의 이름을 대면 되지 왜 이세벨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구약에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그것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 이세벨을 배교와 영적 간음의 대명사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이세벨 같은 여인과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서 상업 길드 단체의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행한 두아디아 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의 핵심이 뭐냐? 믿음을 타협한 거예요. 왜 주님은 타협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가? 이런 본래 타협 혹은 협상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원하는 거 하나를 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믿음의 타협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를 타협하는 순간 믿음에서 말입니다.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 돼요. 안 먹던 술을 그리스도인이 딱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먹습니다. 주일 안 빠지다가 한번 빠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왜 믿음은 일반 협상 혹은 타협과 다를까? 일반 협상은 욕망과 욕망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부인하던 자기 욕망의 봉인을 해제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요.

윈윈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냐?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믿음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타협의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을 떠나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의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본래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오늘 보면 19절 보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허물어져 갔던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는 수동적 타협자들이 생겨났고 그 수동적 타협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굳어지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세벨이 잘못 가라고 가르치기 전에 능동적으로 이세벨에게 손을 내미는 타협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난 더 이상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뭐 했다고요? 않았다. 여기 기회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카이로스,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는 정말 결정적인 어떤 순간을 얘기해요. 내가 뭐 회심해서 주님을 만났다든지 이걸 카이로스라 그러고 그냥 24시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여기 크로노스를 썼으니까 내가 너에게 크로노스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를 할 때 주님이 롬파이아 잠금을 내부로 향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이들에게 칼을 휘두르는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이들이 악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이 선인들이 악인이 된 이면에 뭐가 있느냐? 회개하지 않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항상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의 본질은 뭐예요? 도둑의 본질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시 마음 놓으면 죄짓는 인생이에요. 죄짓는 인생이에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혹 잘못되는 것이 없는가? 항상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이게 회개하라는 의미 두 가지거든요.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하거나 오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갈수록 이상해져요. 근데 갈수록 이상한데 자기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정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정도가 지나치게 자기애가 심한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말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상이라고 달리 대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로 바꾸는 일을 다르게 대하세요. 같이 있어도. 두아디라 교회에 둘 다 있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자와 신앙생활자. 그런데 주님이 다르게 대우를 해요. 징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이 징계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먼저 이세벨에 대한 징계입니다. 본문 22절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은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질렀던 즐거움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주님이 그 즐거움의 장소에 또 던지면 그게 어떻게 이세벨에게 저주가 됩니까? 행복이지. 주님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원래 이세벨에게 침상은 쾌락의 자리였지만 고통과 죽음의 병상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세벨에게 이보다 더 끔찍하고 불안한 징계는 없어요. 왜요? 내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던 자리가 내 무덤이 된다는 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실제 구약에 보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세벨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이 두아디라 성도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 끔찍한 징계가 뭔지 확 와닿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세벨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징계예요. 본문 22절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 그래요? 뭐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세벨이야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고 이 사람들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도자 따라간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잘못된 지도자들 만난 것도 너희의 불행이니 그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조건이 있고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볼 때 끝까지 몰랐을 경우에 그 지도자가 잘못된지 몰랐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 유익과 만족을 계속 추구한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요 왜 이세벨에게 갔냐 그러면 환란을 피하려고 간 거예요. 살려고 간 거예요. 환란을 피하려고.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더 큰 환란에 던져질 거라 그래요. 그리고 그 끝이 뭐입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최악이죠. 살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했는데 도리어 뭐가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깃털처럼 가볍게 여긴 믿음의 타협이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낭떠러지로 나를 밀어넣는 심연의 무게가 됩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여기며 타협한 신앙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잘 지켜서 이런 슬픈 주인공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협한 이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도아디라 교회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타협하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세요. 본문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죠, 그렇죠? 더 이상의 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이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이 믿음의 최대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그러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개인과 가정은 궁핍해졌고 마음은 배교하는 이들의 비방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몸은 그들의 고발로 순교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고 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본문 25절 보세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내가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더 바랄 것이 없으니 그거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주님이 이런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 칭찬의 주인공 되는 행복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뭘 잡으라 그랬을까요?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에 기초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어떤 짓을 했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고 업그레이드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존의 사도들이 줬던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이 새롭게 오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참복음이라고 하면서 붙은 거예요. 그 살 것 같은 행복의 결과, 두아디라 교회에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새로움이 우리를 살릴지 몰라도 신앙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굳게 잡아서 두아디라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 두 가지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고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어느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예요.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심판주의 모습이었고 이 칼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롬파이아 장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고약 성경에서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것도 통치입니다. 그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은 예수님에게만 속한 권세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라고요? 새벽별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통치예요. 이상에서 본 것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고유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게 된다. 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새벽별이 예수님만 의미하지 않거든요. 1세기 당시 새벽별은 새벽에 가장 빛나게 빛나는 금성을 얘기하는데 이 금성은 로마의 승리와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벽별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새벽별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그럼 이기는 자가 새벽별을 받았으니까 그 새벽별이 로마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권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황제의 핍박 가운데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김의 상을 받으면 내가 로마 황제도 심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 격세지감이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이겼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요. 그게 본문 23절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승리자로 보는 기준이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본문의 뜻은 의지고 마음은 감정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진심을 담은 전심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드러난 행위를 보시는데 그 행위 이전에 먼저 뭘 본다고요? 내면을 먼저 보신다고요. 행위가 아무리 멋지고 하려 해도 내면의 의도가 나쁘면 주님은 그걸 나쁘게 봐요.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과 신앙생활에 진심을 담아야 된다. 건성이나 위선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눈꺼풀이 천근만큼 내려올 수 있어요. 천근만큼.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볼펜 가지고 여기를 막 때리면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눈꺼풀이 내려오잖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설교 끝났겠지. 그게 건성이에요. 그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전심에 진심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한 우리 신앙생활의 다른 하나의 기준이 뭐냐? 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본문 2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물론 이때 행위는 진심

을 담은 전심이 전제된 해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한국교회 상당수 교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삶이 있는 신앙으로 순교한 독일의 디트리히 본 헤프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죄사함, 십자가 고난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다 빼고 그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을 값싼 은혜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뭐 해야 돼요? 증명되어야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존경받는 목회자인데 믿음 좋은 중직인데 신앙 좋은 평신도인데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는 없어요. 아, 그 목사님 참 존경받아. 그러면 그 존경이 뭐예요? 그럼 존경의 내용이 없어요. 그분 신앙 정말 좋아. 그런데 좋은 건 맞는데 신앙의 내용이 없어요. 믿음의 내용도 없어요. 본헤프 목사님은 이 수준 낮은 대단한 신앙,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수준 낮은 대단한 신앙을 뭐라고 그랬냐?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만 그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을 판단하시거든요.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인류 역사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백보좌 심판이라 그래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얻어요. 이기는 자지요. 그 옆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니 그랬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거짓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이 본문 23절이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에 걸맞는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유일한 심판주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보면 18절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신약성경 다른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많아요.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여기만 나와요. 한 곳도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추석 같은 발의 심판자로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때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들은 신중의 신 제우스의 아들을 누구라 그랬냐 그러면 황제라 그랬어요. 아폴론. 그 황제와 대조하기 위해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신 제우스가 최고의 신인데 그 신의 아들이 황제라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게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너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이세벨의 유혹과 황제의 급박을 이길 최고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뜻 진심을 담은 전심을 들여서 충성했던 겁니다. 이들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상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세벨과 그를 따랐던 이들은 죽음이라는 파멸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행위에 따라서
상

0: 벌을 받을 거예요? 들리는 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벌을 받아요. 야, 저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난 안 들을래. 아, 저건 괜찮아. 내가 듣지.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고요.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단히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상 받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새겨들으라 그래요.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의 핵심은 진심을 담은 전심의 마음을 믿음 지키는 데 쏟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인으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완주해서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이에게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에 상받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훈련받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핑계를 대며 점점 안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흠없이 깨끗하게 계속 살 순 없겠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망을 놓치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 있어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르죠.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눈길이 가는 곳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맞춰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더구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묵상해야겠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깨끗해지고 싶어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지치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발걸음마다 주님의 빛이 비치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한결 같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도 한결 같아야겠죠.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하며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섬김의 기쁨 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듯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수한 은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줄라이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찬송이었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영어 찬송으로 돈모엔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참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6843번님께서 낮에는 날씨가 덥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 너무 시원하네요. 찬양 듣는 이 시간 기다려져요. 듣고 싶은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전우사님이 부른 찬양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또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4146번님께서 지난 토요일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직접 드디어 들었습니다. 간증과 함께 전도사님의 찬양, 큰 은혜와 함께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구미에서 퇴근 후 산책하며 듣고 있는데요. 저는 대전 구미를 오가는 주말 부부입니다. 아내 모미경 권사님과 두딸 예보니 예람이와 대전제일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부른 은혜 꼭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집회 때 만났던 분들을 방송으로 다시 만나면 더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버전을 함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모두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워십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이정림 사모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재석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리고 이윤아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두 곡의 찬송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워십이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앞서 들으신 찬양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오셨고요.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던 인터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말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행합니다.

나는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첫째가 할 일이 있는 사람, 둘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셋째가 희망이 있는 사람. 세 가지 조건 다 해당되는 분들 많으시죠? 반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데요.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설의 마지막에 이 물음의 정답은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의 완전체는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행복은 나의 한계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완벽하게 믿을 때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과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이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성숙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신자의 성숙은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을 통해 배우며 이룰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복된 것이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감정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고자 함으로써 믿음의 시험, 인내의 시험, 자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힘든 내면의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은 결국 그에게 훨씬 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혹을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그는 고난 중에 기다렸고 그것도 강력한 유혹을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딸기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은 내 그림이 물감 가격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말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란 공정하지도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의 인정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니까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CCM 가수 CC 와이너스의 친오빠인 비비 와이너스의 곡으로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에 감미로운 음악이었죠. 깊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All of Me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찬송가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여성 보컬 그룹 Point of Grace의 곡으로 만유의 주제 Fair is the Road Jesus 그리고 이어서 Integrity Music의 곡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Savior Like a Shepherd Leaders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벤슨 뮤직의 연주 그리고 샌디 페티와 라넬 헤리즈의 듀엣곡으로 More Than Wonderful을 보내드립니다.

네, 찬양과 연주로 오늘은 벤스 뮤직의 연주 그리고 샌디 페티와 라넬 헤르즈의 듀엣곡으로 아주 열창이었죠. 아주 멋진 하모니로 모든 원더풀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영국 킹스웨이 뮤직의 곡으로 This Kingdom을 보내드립니다.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앞장서서 무너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부를 만큼,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를 만큼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죠? 하루를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아쉬운 일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힘도 결국 내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나를 이 시간까지 데리고 온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찬양 가운데 감사로 하루를 닫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박종호 장로님의 하나님의 은혜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신청곡이기도 했는데요. 6312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찬양 가운데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로 채워지는 오늘 이 밤, 또 하루로 닿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의 찬양들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벳의 음성으로 듣고요. 이어서 지선의 주의 은혜라 띄워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지선의 주의 은혜라 들려드렸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6312번님께서 이렇게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션디, 이 시간에 이곳에도 계시는군요. 퇴근길에 횡저질라는 아주 은혜롭게 듣고 있습니다. 늘 운전 중이라 사연을 잘 못 남기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이 시간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도 전해주셨습니다. 가끔 시간이 허락될 때 이 밤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종종 들러주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432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프닝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감기가 심하신 것 같아 걱정되네요.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푹 쉬셔서 얼른 나으시기를 기도할게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따뜻한 물 많이 먹고요. 잘 챙겨 먹고 어서 건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어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크리스 톰린의 Amazing Grace 들려드리고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올게요.

크리스 탐린의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들려드렸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짐니의 찬양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극동 방송 문화보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의 더 블러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에는 보통 조건이 붙습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잘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사랑하신 게 아니라 등 돌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에게도 그 사랑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 오벳의 예수 어린 양,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스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된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의 Through It All, 알빈 슬라우터의 Made Me Glad,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와 스테픈 맥워터가 함께한 Come Jesus Com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자격을 따지곤 합니다. 요즘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배도 건성으로 드렸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나가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 그 자격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분 앞에 나가면 어떨까. 그 문은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열린문 장로교회 예배팀에 십자가로 오신 텐트메이커스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루이스 스미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은연 중에 즐기는 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용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험난한 과정이라고 표현한 스미스 박사는요. 진정한 용서에는 7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용서 첫 번째 단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용서한다. 두 번째, 먼저 이해함으로 용서한다. 혼란한 마음으로 용서한다. 분노함으로 용서한다.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용서한다.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용서한다. 근본적인 감정과 마주하며 용서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는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극복할 힘,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7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하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인데 언제나 들어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용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날 향한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용서하기가 쉬운데 어떤 거는 가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조차를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누군가를 넉넉히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발걸음, 믿음의 결단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지저스 페일이로 돈모엔 목사님의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셨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지저스 페일이로 직역하는 그런 뜻의 제목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요.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은 어떤 운명 같은 것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자신을 휘감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힘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Mercy Me의 How Great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Ann Wilson의 My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Overflow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빨간약의 우리는 복이 있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포임의 The Love of God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기프테이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 인증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한 존재를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또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때가 참 많지만 헛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추앙하는 지도자나 또는 뭐 원수 장군 이런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 깨닫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주님의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책임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축복,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는데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구원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상처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지요.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방송 듣고 계실 겁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 있으시지요? 오늘도 이 밤 시간에도 계속해서 방송이, 찬양이, 복음이 집안에 흘려 나올 수 있도록 라디오를 끄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2847 성도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남북한 모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하는 귀한 하루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입니다.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렇게 은혜의 사연과 또 한 줄의 기도,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전해드릴 거고요. 칼럼에 이어서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하면 추석 명절이 다가올 텐데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북한 땅에 대한 또 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나라입니다.

않을까.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회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부정부패가 온 나라에 가득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간부들은 부정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의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군대가 힘이 없어서 지략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나라가 국력이 없어서 인구가 적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조차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킨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 이전에 복음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을 때 평양 땅에 남한 전체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평양 대부흥운동에 놀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김일성의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모든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195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북조선에는 교회가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국가는 부패해지고 있고 경제는 철저히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대가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주민들의 삶을 먹일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북한 땅이 살아날 겁니다.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 소리가 들려질 때에 북한 땅이 회복될 거예요. 그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어디에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북한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이 하나님을 향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북한 땅의 우리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0: 하나님께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도발을 했는데요.

0: 12일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드론도 같이 운영하면서 한미일 3국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 성능과 운영 능력 등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 정례훈련의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서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13번째인 미사일 발사. 이렇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프리덤 엣지 종료 직후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감행되어서 군 당국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라는 소식입니다.
0: 예. 자, 먼저 지난 12일 새벽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발사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새벽 5시 20분경에 평안남도 혹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50에서 300km 안팎으로 탐지되었고요. 최고 고도와 속도 등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0: 예.
1: 발사된 기종은 북한이 최전방 배치를 공언해온 화성 11 계열이고요. 전술 유도탄이거나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탄착 지점은 동해상 무인도 알섬 인근 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 예. 자, 이번 도발에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단순 미사일 발사에 그치지 않고 또 무인기 기동이 함께 확인됐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황도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통상적인 미사일 단독 시험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전후에 북측 공격 및 전방 수역에서 다수의 군용 드론이 기동하는 항적이 포착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군 레이더망이 포착된 드론들은요, 정찰 및 자폭 능력을 가진 기종으로 추정되고 또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비행 궤적을 그리며 무력 시위성 편대 비행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고도 타격 수단과 드론이라는 저고도 저속 비행체를 같은 시간에 섞어 띄워서 물리적 도발 양상이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한미일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마치자마자 하루 만에 행동에 나선 건데 이 타이밍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1: 예, 일반적으로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밥불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예.
1: 북한은 훈련 기간 내내 국방성 담화를 통해 프리덤 엣지를 아시아판 나토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다만 미 핵추진 항공모함 등 강력한 전력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동안에는 물리적 충돌 리스크를 피해 숨을 죽이다가 훈련이 공식 종료되고 전력자산이 복귀하는 틈을 바로 틈타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0: 네.
1: 이는 대내적으로는 한미일의 군사 압박에 한치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결기를 과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3국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0: 네.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동시 운용, 군사적으로 어떤 노림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노림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연합방공망이 집중과 교란을 노린 것인데요.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패트리엇과 천궁2 같은 유격망의 레이더를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고 산악지역을 타고 낮게 날아오는 드론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방공망 레이더에 동시다발적 표적을 띄워서 감시망의 과부하를 유도하고 또 유격 우선순위 판단을 흐리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이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섞어 방공망을 꿰뚫는 실전 전술이 자주 목격되었는데 북한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서 실전적인 복합 타격 능력을 시험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예. 자, 북한의 이번 사태 도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1: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에 23일 만이고 올 들어서는 13번째나 됩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0: 실시한 프리즘 엣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됩니다.
1: 예.
0: 또 한미 주요 해양 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즘 엣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되었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영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 3국이 상호 운용성 강화한다는 다양력 훈련인데요. 북한은 프리즘 엣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 시연이다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또 이번 프리즘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도발을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개발 중인 미사일 성능 검증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 기술적 수요에 따른 시험 발사 가능성인데요. 북한은 지난 6월 25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중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을 일환으로 전술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무기 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1: 네.
0: 2006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는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재확인한 바가 있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1: 네.
0: 북한과의 협상이 늦어질수록 북한의 군사기술 고도화는 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한미일이 예정된 훈련으로 전투력을 높이는 것처럼 북한도 전투 작전 능력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와 같은 대응은 대응이 아니라 방치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 예.
0: 분단과 대결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분단 해소와 통일은 그럭저럭 지나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러다가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라는 것을 꼭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나눠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또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도 있지만 무기만으로 지킬 수 없는 평화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연합하면 북한에 큰 위협이 되지만 북한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핵미사일 드론 등 전략 전술 자산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부 당국도 이런 면을 깨닫고 대화에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단과 휴전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군사적 대결이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기도 제목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 간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함께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나타난 복합공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가 9월과 10월 필요한 원유의 90% 이상을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공급망과 물류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과외비와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며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한꺼번에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각급 연합부대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가 지난 12일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 등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이른바 섞어쏘기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통합화력지휘체계를 숙달하고 반격태세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에 참관하지는 않았고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속도와 비행 특성을 가진 무기를 동시에 발사하면 상대 방공망의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한 이후 미사일과 포병, 무인기를 함께 활용하는 복합 공격 방식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또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담당하는 대미 외교 관련 일부 예산과 탈북민 보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경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취재진과 만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최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경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경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에는 다른 공격 목표물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는데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이를 타격해 전쟁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는 최근 경유 가격 급등이 정치적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과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계속 미국 측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중간선거가 끝나면 전쟁이 끝나고 국제유가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거듭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협상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

통상부는 국내 정유업계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원유 수급 상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페림섬 진입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긴장이 높아진 데 이어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공격을 받아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그러나 원유를 미리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해 놓은 만큼 사우디 송유관 폐쇄가 국내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9월과 10월에 필요한 원유 물량의 90%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중동 상황이 악화돼 기존 운송 경로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우회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하면 국제 유가와 운송비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원유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석을 위해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개발과 혁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첨단 제조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금과 구리, 천연가스, 우라늄 등 100여 종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지 누적 투자액은 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사업과 합작 프로젝트도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사슬과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에 비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의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리원시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영어와 중국어 개인 과외를 시키는 동시에 스마트폰 학습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스마트폰용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빗샘 3.0은 영어와 중국어의 발음과 단어 뜻을 익히고 반복 학습과 시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과외비는 한 대 평균 $30 정도로 최근 북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쌀 약 45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학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격도 $500가 넘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식비까지 줄여 과외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쌀밥 대신 쌀과 잡곡을 절반씩 섞어 먹으면서 교육비를 마련하는 가정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을 장래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위한 투자로 보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사교육이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에서도 가정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6월 김 위원장과 신의주 온실 농장을 시찰하면서 3천만 원대의 까르띠에 제품으로 추정되는 금색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됐고 지난해에는 구찌 선글라스, 2023년에는 약 370만 원 상당의 디올 외투를 입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성인 여성용 정장이나

고가의 의류를 활용해 성숙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이른바 이미지 정치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반면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은 일반 주민들에게 희생과 검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주애의 화려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공개될 경우 또래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김주애가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잦은 공개 활동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0: 1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인천 16도, 서울과 수원 15도, 낮 최고기온 서울과 인천 수원 모두 2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강릉 16도, 원주 14도, 철원 11도, 낮 최고기온은 철원과 원주 27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보령 15도, 천안과 홍성 1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보령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0도, 진주 18도, 광주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진주 29도, 부산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이어도는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가 27도, 제주와 이어도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4도, 양덕 12도, 신계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신계 26도, 신의주 25도, 양덕 2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원산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성진 13도, 청진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5도, 성진 23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연일 벌어지는 일교차, 또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점점 또 건조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는 철저히 대비하시고 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H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평안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녀가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이어서 보호사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그리고 김사무엘 찬양사역자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의 사명. 오늘 여러분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내 책임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감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예요. 기뻐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나오면서 내천자를 그리게 나오느냐? 참 밝은 표정을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면 그 교회도 가정도 은혜롭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지 말라 그래도 부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안에서는 저주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 예수 안에서는 기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환난 중에 참으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도 어려운데 환난 중에 참는 건 더 어렵죠.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검은 밤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내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면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어려움에 대한 무기는 인내라고 그랬어. 참는 거라고 그랬어. 인내는 진주를 만들지요. 인내가 계속해서 굴릴 때 귀한 진주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프레이즈 유니온 싱어즈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 쉼의 찬양까지 두 곡의 찬양 이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그 은혜의 나눔을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오늘도 함경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이곳에 이제 오신 지가 어느덧 10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집사님.
0: 네, 맞아요.
1: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보통 다들 갖고 계신 어떤 그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가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겠지? 라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으세요? 집사님? 네.
0: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선분이 없다나니까 이렇게 뭘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자격증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네.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왔어요.
1: 아, 중국에서요?
0: 신학 공부 1년 하다가 대학 1학년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 신분증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네. 우리 그 특별하게 우리 그 학교에서 문건 작성할 때 선분증 번호는 우리 아들 선분증 번호요. 그 제 이름은 거기서 다 이렇게 생일원이라는 거 물고 그 작성은 다 제가 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해도 제가 나가서 사역 못해요. 제가 그 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것도 그 제가 아시는 두 목사님이 그럼 한국에 오라. 한국에 와서 마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지금 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또 나와 온 거예요. 제가
1: 네.
0: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 한국 가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나라 돼가지고 정말 이 신앙도 자유고 엄마하고 찬양도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땐 기독교를 비방해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 한국 가면 아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찬양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어떨 때 막 하고 하나님 막 어떨 때 막 하나님 막 배불리 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 또 막 이렇게 마음껏 저 찬양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예. 네. 그리고 거기 너무 지금 저게 너무 이제 저 마음은 지금 그거는 실현된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오늘까지 거의 네다섯 번째 뵙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아요.
1: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착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 갈 수 있는데 그때 네. 그 예배가 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0: 네. 그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인도하면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국전에 그 한원에 왔을 때는 한원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또 팀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 그 한원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1: 새벽 예배도 있다고
0: 네, 새벽 기도, 예, 새벽 기도도 매일 제가 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원 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그만해도 못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정말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를 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1: 그때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네. 너무나 기쁘면 예배를 네. 들으시고 계신데 네.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면서 북한과 중국과는 참 다른 곳이잖아요.
0: 다르지요.
1: 그래서
0: 엄청 다르지요.
1: 어려움도 상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다르

0: 사람이라고 느낀 것은 자유. 예, 자유예요. 자유예요.
1: 자유.
0: 자유.
1: 내가 이곳에서는 좀더 자유롭게 이걸 할수 있고,
0: 예, 자유.
1: 자유롭게 볼수 있고, 갈수
0: 모든
1: 있고,
0: 것이 다,
1: 먹을 수 있고.
0: 예.
1: 그러면 신분증을 받으셨을 때가 굉장히
0: 네. 너무 그때 전날에 처음에 이렇게 문자 나와가지고,
1: 네.
0: 야, 네, 이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고, 정말 이거, 지금 신분증을 보고,
1: 네.
0: 너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그랬어요. 네.
1: 근데 이곳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기도 하고, 체제
0: 네.
1: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질감들도 있지만, 생소함들, 낯선 환경들도 있지만, 의식주,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자고, 입고, 보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0: 네.
1: 또 이곳에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드셨어요?
0: 저는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1: 아, 좋아하셔서.
0: 네. 그래서 국수를 잘 지금 먹은 것 같아요. 네, 국수만 잘 먹었어요.
1: 오셔서 가장 먼저 드신 음식이
0: 국수예요.
1: 국수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여기 국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0: 네, 그
1: 잔치국수,
0: 옥수수 국수
1: 칼국수.
0: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옥수수 국수를 먹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저도 그 양꼬치 파는 집에 가서 꼭 시켜 먹는 게 옥수수 국수거든요. 매콤하게 해가지고, 그
0: 네.
1: 노란 면 쫄깃하게 해가지고
0: 맞아요.
1: 먹는데,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말투까지도 또 다른 낯섦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0: 괜찮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1: 네.
0: 야, 나도 그거 따라 배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1: 아.
0: 자꾸 들었고, 우리 한국도 말씨가 너무 좀
1: 네.
0: 투박스럽잖아요.
1: 아니,
0: 네.
1: 전혀 그렇지
0: 너무
1: 않으신데요,
0: 투박스러워요.
1: 지금?
0: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한국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1: 네.
0: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예, 저한테는, 배울 만한 점이다, 배워야 되겠다, 그런 느꼈어요.
1: 아니, 지금 정작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2개월 차라고 하신 게안 믿겨질 만큼,
0: 네.
1: 사투리가 그래도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1: 네. 함경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미해 봅니다.
0: 네.
1: 네, 여기 오셔서 지금 서울에 배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집을.
0: 네.
1: 여기 오시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참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0: 제가 우리 그 기수에서 총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는 좀 우선이 돼가지고
1: 아, 그렇다고
0: 저한테다가 다
1: 들었어요.
0: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1: 세상에.
0: 기수분들한테도 또 감사하고요. 네. 많이, 많이 도움도 받고, 또, 그랬어요.
1: 하나원에서부터 섬김을 몸소도 실천하시면서 또 이곳 방송국과 가까이 오셔서 저는 저대로 기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또뵐수 있고 나눌 수
0: 네.
1: 있어서.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빈 공간만이 있잖아요.
0: 네.
1: 사실 집은 나라에서 대줘도 뭔가 가전제품이 다 차있는 게 아니고 살수 있게끔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데
0: 네.
1: 그런 경제생활이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얼마만큼 내돈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거기서 있는 대로 또 사용하면 되는 거죠.
1: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그리고 휴대폰까지 구입을 하시는데도,
0: 네.
1: 저희가 정작 도우미가 한 분씩 같이
0: 아,
1: 있으시잖아요. 네. 같이 구입하러 가셨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이곳에 오셔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0: 아주 감사한 거지요. 저는 눈물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보잘것없는 또 저를 이렇게 또 한국까지 또 오셔가지고 또 보내주가지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살게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늘고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1: 감사의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의

0: 정 가운데 정착하시는 하루하루, 이제 곧 100일차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착기,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중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드보라 집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향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 정착 2개월차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의 판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그의 길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만유의 주재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 우리는 감히 측량치 못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손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눈꼽만큼도 손 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 말씀은 뭐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대목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혹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경탄인 겁니다. 야,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는데, 야, 그때 순종했던 것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요, 요 의미가,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살린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깊도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 기쁨이요 요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묵상하면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되 진심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경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감사하게도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에는 1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1: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0: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말씀을 내가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형편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뭐했으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 한숨조차 기도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 두 번째,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양떼가 등장해요. 자, 양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모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도 이리저리 흩어져 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모으며 모으고 모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목이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시련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내게 있었던 축복들이 산산조각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꿈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는 뿔뿔이 흩어졌던 그 모든 복들이 멀리 멀리 갔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는 지금도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죠. 괜찮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잘 나와야 돼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는 상처 입은 양도, 길 잃은 양도, 헌금 그렇게도 지독하게 안 할 것 같은 양도, 실패한 양도, 뒤처진 양도 여전히 나 여호와의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와도 초소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흥의 초석이 다져지고 만명 교인의 비전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저 보스라의 양떼에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주석하는 거 아니? 그 양떼들이 풍성하게 모이는 지역 이름이 보스라랍니다. 근데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회복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 잘 보세요. 흩어진 양들 몇 마리를 모은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한때 자치단체 활동하면서 갈등을 겪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부인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교인이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 교제를 합니다. 왼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해합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찬양 소리가 미약해집니다. 감사 소리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의 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은총 속에 무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의 히브리어 원어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는 회복의 은총 베푸시기에 역사하시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팔짱 끼면서 가정사 바라보고 교회 일 바라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이라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기죽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실존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하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장례 아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길로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메시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 분은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목자 대신 주님이 먼저 가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만났어요. 초행길이니 광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길 알았어요? 물 먹는 거 알았나요? 어디서 쉴 것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알아서 예비하고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오늘 본문은 그래요. 뭐 왕이 앞섰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걸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두렵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는 내일까지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미래 모르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 모르는 미래에 이미 가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깊도다. 제가 잘못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외에는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 은총을 쌓아두고 계심을 깨달은 만큼 감사뿌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대접해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다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차원에서 아예 보편화시킨 대원칙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빈 굴드너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대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경향, 그것이 요구된다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말합니다. 인간들에게 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고마움을 입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입 싹 씻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엄청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맞춤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발견들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듣던 과거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이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위해 요모조모 모으고 계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렸던 시간, 지금 와서 보니 흠 많은 나를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부끄럽다. 아,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을 저는 대부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럴 것인지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내가 2026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그걸 깨닫고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감탄 속에 감사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레체플린이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의해서, 이 양반은 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저 도덕 가르치는 선 교수님이셨는데

0: 이분이 어느 날 경제 같은 거 가만히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범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쪼록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굳게 서는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심령, 시련과 고통스러운 주옥거리조차도 간증거리 만드는 영혼,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에게 밝아오고, 그러면서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한 분 한 분 가정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적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포항과 부산이 20도, 여수 19도, 대구 18도, 광주와 목포가 17도, 강릉 16도, 서울과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14도, 함흥과 춘천이 13도, 개성과 청진이 12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여수가 28도, 춘천과 대구,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제주, 포항이 26도, 함흥과 신의주, 강계, 강릉이 25도, 해산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고 그래서 모두들 즐겁게 기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각박해진 세상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갖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요즘 같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니 모든 게 다 오르고 아이들 학원비도 오르는데 직장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도대체 사는 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근심이 가득하여 앞으로 30년 후에 일어날 노후 문제까지 앞당겨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을 회복하는 길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세계와 만민에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리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짐으로 인한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합니다. 찬송가 514장, 새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수많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을 믿었기에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음모를 받아들였지만 이를 계기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에도 사울의 군대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셨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힘은 실로 대단한 것 같지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리 떼어 놓아야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함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삶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까? 그럴수록 더욱 주와 또 주의 교회와 가까워져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래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시편을 자주 묵상하면요, 시편 기자인 그 시인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항상 노래가 흘러나오지요. 시편 10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의 샘에서는 기쁨의 맑은 샘물이 흘러 넘치고 있지요. 이렇게 시인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이유는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의 모든 관심과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삶이야말로 즐거움의 원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쾌락과 물질이 줄수 없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276장, 새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0: 우제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평강이 없도다. 우리가 일터사역 선교적 교회를 쭉 배워가는 중에 한 1년 동안 살펴봤죠. 이렇게 잠시 쉬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교적 교회 또 일터사역에 배웠던 부분들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부터 새롭게 다져지는, 포도나무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롭게 다져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신앙의 본질과 그 의식의 관계를 세 주간에 걸쳐 살펴봤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 체계는 매우 여러 시대에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짜 신앙인 거죠. 모양은 진짜 신앙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가짜인, 그것이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혹은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잘못된 신앙인데 종교적인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이 거짓 신앙에도 그 모든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금식도 있고 성경 묵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한편으로는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율법주의고요. 이제 오늘 기복신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복.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해는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신명기 30장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은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 중 하나라 이미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주된 핵심적인 명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지요. 그러면서 거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15절에 보면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19절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복이 같은 거니까. 자,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시겠어요? 저주를 택하시겠어요? 그 말이라고 하냐 그러시겠죠. 당연히 생명을 택하시겠죠. 여러분 중에 누가 저주를 택하시겠어요? 누가 화를 택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16절과 20절에 쭉 말하고 난 다음에 20절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게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죠. 내 생명이시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 생명과 복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복이다 그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할 때에 이 이해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영적 법칙. 사실 이 복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 신앙 전반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법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요. 신구약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간단히 전체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우리에 만나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는 거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같은 뜻인 걸 보았잖아요. 이 영적 법칙이 신구약 전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거짓입니다. 거짓. 기복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부분은 거짓의 문제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거짓이 팽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지극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실제로 나라가 망한 시대였습니다. 시대말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짓 신앙책의 모든 면이 예레미야서에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책이 전면에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당시 거짓이 매우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이 매우 팽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아니,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떻게 되려느냐. 우리가 이런 구절만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타락해도 정말 타락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건 지금 아마 그 개혁 한글 같은데, 탐남하며 탐욕을 부리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 보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제사장보다 더 작은 자로 여겨졌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근데 그거보다는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이게 훨씬 더 나은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탐심이 가득하며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대요.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18장 18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 율법 살 것 없이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총체적으로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야, 정말 타락했구나.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좋아합니까? 진리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이
바리새인들에게도 해당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진리의 화신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 조상들이 이토록 타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신명기 30장이면 신명기 30장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삶에서는 철저히 떠나 있었습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율법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동행할 때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평강을 외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지금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따 나옵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버린 것과 멸시한 것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버렸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미 써 있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강이라. 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이 말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언약에 기초한 말씀이었을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그 시대는요. 예레미야 시대는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 왕위에는 다윗의 자손이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위는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안식일에 많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여기에 머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것이고 대세로부터 외세로부터 그래서 그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이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가지고 설교한다고

0: 하나님 말씀입니까?
1: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외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0: 아까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것 없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거짓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정말 타락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못지않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은 제5복음서에서 설교한다고 그러죠. 복음서는 4개밖에 없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가장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게 오복음서죠. 그래서 복을 외치기 바쁜 거죠. 이 시대와 전혀 차이가 없는. 이제 왜 그게 거짓인지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그런 겁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그 예배에서는 부드러운 메시지가 판을 칩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다른 말로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거짓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부드러운 메시지는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시켜줄 축복의 메시지만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예레미야 23장 똑같은 장입니다. 지금 1절부터 시작했는데 쭉 보시면 이제 뭐죠? 아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외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쭉 그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망치같이 비유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해져요. 이해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부모, 여기 청년 있지만 부모들 많은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인데 자녀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가 그걸 보면서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복주고 보주리라 그러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내며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느라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죽는데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너 죽어. 돌아와야 돼. 그러겠죠. 근데 애가 안 듣고 계속 가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크게 말하겠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사랑하니까요. 돌이켜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강해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지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원하신 겁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한 목적을 성취해줄 소위 부드러운 메시지만을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더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강합니다. 이게 더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더 닫습니다. 언제까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부지기수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그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말 앞에 떠는 그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있어야 돌이켜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돌이켜줘야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메시지가 강하다는 이 별소리를 더하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뒤돌아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살펴보게 하시는 그거를 제가 좀더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포도나무께 못 인치

0: 지체들이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부터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소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길로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한 분도 빠짐없이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0: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지요.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다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돈을 모아봤지만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돈을 모으느라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시간만 가버린 것을 알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스스로 족한 줄로 여기는 것.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해도 행복한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은 자족이었죠. 오늘은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 근처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헐버트,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였습니다. 거기에는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1907년 8월 29일 24살에 한국에 와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1908년 8월 15일 25살의 젊은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과 같은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서 밀알이 된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배우며 함께하게 하소서.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의 필요를 보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테너 최승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지금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문자로 합창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미리 보는 감동 영상과 입장권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방세등이를 추게 돼 있다. 반드시 추게 돼 있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맛있게 전하고 또 맛있게 먹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주의 자녀들을 지켜내시는 이런 장면 여기에 녹아있어요.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우리가 주인공 A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한 마을에 주인공 A가 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밤중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8시도 밤입니다. 9시도 밤입니다. 10시도 밤입니다. 여기 밤중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밤 12시입니다. 한밤중 사방이 고요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그 성경 시대 한밤중 밤 12시 자동차 소리, 어떤 소리도 없는 고요 그 자체. 가족 모두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두드리며 자기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밤 12시에 온 세상이 잠든 그 시간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인공 A가 눈을 비비고 밖에 나가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친한 친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왜 이 친구가 밤 12시에 주인공 A 집에 왔는지 설명은 없지만 가장 합리적인 표현은 아주 멀리 멀리 사는 친구인데 출장을 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큰 볼일을 보려면 적어도 일주일, 한 달, 먼 길을 출장을 오게 된 거죠. 부득이하게 출장을 오다 보니까 한밤중에 묵을 데는 없고 찾아갈 데는 없고 이 A집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부득이하게 한밤중에 A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이 이 친구가 밥을 먹지 않고 온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 먼 길을 볼일을 보든지 출장을 하든지 와서 묵을 데가 없어서 급한 김에 이 친구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 친구가 밥을 안 먹고 온 거야. 근데 여러분, 주인공 A 집에는 빵이 떨어져 하나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게 무슨 큰일이냐고. 자,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 집에 드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밥을 안 먹었네. 한밤중이야. 아이들이 다 자고 있어. 여러분, 빵이 없는 게 어떻게 큰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친구야, 밤 12시네. 조금만 참아. 내가 조금 있으면 압력밥솥에 맛있는 밥을 해서 줄게. 조금만 참아.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시대에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시대의 문화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문화 이해.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찾아온 손님은 반드시 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식은 친구야, 조금만 기다리면 곧 새벽이잖아. 내 맛있는 밥 해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밥을 안 먹고 왔어. 반드시 대접을 하는, 환대하는 이런 문화예요.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친구도 문제지만 자기 집에 빵이 없는 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도 이해가 되고

주인공 A가 한밤중에 내놓을 빵이 없어서 당황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친구에게 내놓을 빵이 없습니다. 환대라 했죠. 환대. 숨기고 극률이 여기는 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빌리러 가야죠. 빵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맛있는 밥 해줄게. 이게 안 돼요. 구하러 가서 이 배를 쫄쫄 굽는 이 손님, 이 친구에게 환대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A가 친구 집에 빵을 빌리러 갑니다. 우리 집에는 빵이 떨어졌는데 옆집 친구 집에는 빵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빌리러 가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빵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여러분 주인공 A가 한밤중에 멀리서 온 친구 저녁 식사를 위하여 가까이 사는 이웃 친구, 여러분 이 친구는 바로 옆집 친구예요. 배를 곪고 온 친구는 멀리 사는 한밤중에 온 친구고, 여러분 이 옆집 친구에게 빵 세 덩이를 빌리러 간 겁니다. 여러분 묘하게 이때도 밤중이죠. 여러분 보세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밥을 안 먹고 와서 빵을 빌리러 간 이 시간도 당연히 한밤중이지. 여러분 한밤중에 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친구야 빵 세 덩이를 좀 빌려다오. 빵 세 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빵 세 덩이는 왜 빵 세 덩일까? 여러분 이 친구가 밥을 먹을 때 같이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 둘이가 어쩌면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가장 기본적인 식사, 빵 세 덩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웃집 친구는 주인공 A의 한밤중의 방문. 여러분 이 A도 한밤중에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뿐만 아니라 요청을 합니다. 내가 빵 세 덩이가 필요한데, 주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이 빵 세 덩이를 친구야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방문과 요청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집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웃집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 비유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웃집 친구죠.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웃집 친구가 우리 같으면, 야, 네하고 내하고 아무리 친구지만 지금 몇 시냐? 네 정신이 있나? 우리 아들 다 잔다. 지금 몇 시인데 와서 문을 두드리고 빵 세 덩이 좀 달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 뻔한 말이죠. 내일 아침에 오너라. 이게 무슨 예의냐? 이게 정상적인 반응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밤 12시입니다.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죠? 아이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답은 뭡니까? 내일 온나? 네 정신이 있나? 이게 정상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빵 세 덩이를 줄 수가 없다고 하겠느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반어법이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비유에 대하여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훈아, 이 사람 봐. 문 닫았다. 아이들이 잔다. 빵 못 준다. 이러는데도 계속 달라고 하니까 마침내 주는 것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없는데 우리는 자꾸 계속 기도하라는 여기에 방점을 찍다 보니 문 닫혔다, 아이들 잔다, 그런데도 두드리니 열어주었다,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딱 결론을 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빵을 못 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빵을 내어준다. 예수님의 결론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 동네 사람은 왜 이럴까요? 여러분 어쩌면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문화 차이입니다. 우리 문화로는 이 동네 사람이 비정상이야. 12시에 친구 집에 온 것도 비정상이고 밥을 안 먹었으면 그냥 참고 있으면 되는데 안 먹었다 하는 것도 비정상이고 옆집 이웃 친구 집에 이 친구를 위하여 빵 세 덩이를 빌리러 간 것도 비정상이고 이건 우리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환대 문화와 명예 문화가 그 바탕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환대해야 돼. 여기가 중요합니다. 환대하는 그것이 자기의 명예야. 여러분 이 비유의 기저에 깔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환대 문화와 명예 문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동네 사람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웃집 친구가 빵 세 덩이를 한밤중에 구하러 온 A의 간청을 물리칠 수가 없죠. 여러분 한밤중이라도 문이 이미 닫혔어도 아이들이 자고 깨더라도 어떻게? 내줘야 돼. 이게 환대고 이 환대를 하는 그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닫혀있는데 계속 두드리니 문이 열리고 빵이 나왔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님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핵심, 이 비유의 핵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성도 여러분, 자 이웃집 친구가, 옆집 친구가 한밤중에 빵 세 덩이를 구하러 온 이 A의 간청대로 빵 세 덩이를 내어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 심하게 말하면 간청한 빵 세 덩이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나온다 50%, 빵 없다 50% 아니에요. 내어줄 수밖에 없는 빵 세 덩이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유를 설명해요. 자, 빵 세 덩이가 한밤중이지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8절에 방금 말씀했죠. 벗됨을 인하여 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네하고 내하고 친구기 때문에 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친한 친구기 때문에 빵이 나오는 줄 알죠?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벗됨, 친구됨, 프렌드십. 이것 때문에 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뭐 때문에 나옵니까? 간청함 때문에. 답이 정확합니다. 간청함 때문에 이 옆집 친구가 한밤중에 빵 세 덩이를 구하러 대문을 두드린 이 친구에게 빵 세 덩이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성도 여러분 간청함. 오케이. 오늘 설교 들으니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아닙니까? 주여 내 삶에 빵 세 덩이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의 빵 세 덩이는 건강이고 어떤 분의 빵 세 덩이는 경제적인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빵 세 덩이는 미움에서 용서로 가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청함이라는 말의 헬라 말이 아나이데이아예요.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 보세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기도해야지 이런

것도 되는데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의 핵심은 끈기예요. 끈기. 끈기. 그러니까 이 주인공 A가 아마 오랜 시간 끈기 있게 친구야, 친구야, 주님, 주님 하며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을 좋게 말하면 끈기인데 거칠게 말하면 많은 신약자들이 인정을 해요. 뻔뻔함입니다. 이 아나이데이아가 뻔뻔함이에요. 자,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풀이해 주십니까? 이 주인공 A의 뻔뻔함 때문에 이 뻔뻔함이 옆집 친구의 문이 열려졌고 빵을 내어주는,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주인공 A의 뻔뻔함. 성도 여러분, 주인공 A는 뻔뻔함을 무릅쓰고 빵 세 덩이를 간청했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한밤중입니다. 밤 12시입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아이들은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뻔뻔함으로, 이런 뻔뻔함으로 불편을 끼쳐가며 자기가 필요한 빵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주인공 A는 진짜로 뻔뻔한 인간인가? 여기서 잠깐, 우리식의 뻔뻔함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식으로 예의라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뻔뻔한 거예요. 성경의 아나이데이아 뻔뻔함은 그런 뻔뻔함이 아니에요. 좋은 의미의 뻔뻔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반드시 내어주게 돼 있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공 A는 이 좋은 의미의 뻔뻔함이 뭐냐면 한밤중이고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다 차지만 내게 필요한 빵 세 덩이를 달라고 할 때 이 옆집 친구는 반드시 일어나 빵 세 덩이를 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옆집 친구는 환대의 의무를 반드시 하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똑같은 의미예요. 환대의 의무를 반드시 하는 분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환대가 의무예요. 이 의무를 하는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대의 문화와 명예의 문화가 여기에 녹아있다 했죠. 벌써 주인공 A는 옆집 친구가 이런 사람임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한밤중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뻔뻔함을 무릅쓰고 이제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빵 세 덩이를 간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뻔뻔함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옆집 주인의 명예를 충분히 깨닫고 뻔뻔함을 무릅쓰고 간 좋은 의미의 간청이었다.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죠. 한밤중에도 찾아와서 뻔뻔함으로 빵 세 덩이를 요청하던 A에게 기꺼이 문을 열고 빵 세 덩이를 내어준 이웃집 친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는요, 역할 분배를 잘해야 돼요. 문도 닫혔어. 한밤중이야. 아이들도 자. 열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데 열어주고 빵까지 내어줬습니다. 응답했어요. 바로 이 옆집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답이 저절로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죠. 여러분, 이 주인공 A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훈이 뭐죠? 우리도 이 비유의 주인공 A처럼 기도해야 된다. 빵 세 덩이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간청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기도하십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빵 세 덩이를 달라고 빕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빵 세 덩이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치 앞에 비유하고 연결이 되죠. 앞에 비유의 주인공 A가 문을 두드리잖아. 여러분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끈질깁니다. 끈질깁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너의 빵새덩이를 구하라, 요청하라는 거예요. 찾아라. 그 빵새덩이를 주실 그분을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분이 계신 그 집 문을 두드려라. 의미는 똑같아요. 끈질김, 뻔뻔함, 물러서지 않음.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꼭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해라. 여러분 이거는 반반이 아니에요. 반드시 빵새덩이는 이 집에서 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확률이 반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해라. 성도 여러분, 이 주인공 A의 뻔뻔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주인공 A는 옆집 친구 이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 자기의 이름의 명예,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한밤중에 딱한 처지에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명예예요, 명예. 주인공 A는 옆집 친구가 이런 사람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문을 두드린 거죠.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간청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 아버지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죠. 기도하고 간청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 응답하시는데 이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 빵 세 덩이뿐만 아니라 성령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빵 세 덩이는 여러분 이거 비할 것도 못돼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맞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세요. 이 친구가, 옆집 친구가 능력이 많아 빵새덩이를 내어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노.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능력이 많아 응답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래서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명예를 하나님은 지켜내세요.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갑자기 생겨요. 모든 문제는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처럼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픔이든지 눈물이든지 역경과 시련이든지 모든 문제는 갑자기 찾아와요. 오늘 비유 속에 갑자기 생긴 문제는 연락 없이 찾아온 친구, 그리고 이 친구에게 필요한 빵새덩이 두 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빵새덩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밤 12시의 손님은 누구며

하려고 필요한 빵 세 덩이는 뭡니까? 주님은 아시죠? 성도 여러분, 그게 뭐든지 기도합시다. 한밤중이라도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믿고 신뢰하는 만큼 기도하고 간청하십시오. 오늘 비유의 주인공 A처럼 뻔뻔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여기 뻔뻔함은 예의 없는 뻔뻔함이 아니고 거룩한 뻔뻔함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뻔뻔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라. 버르장머리 없는 놈, 예의 없는 놈, 그런 뻔뻔함이 아니라 거룩한 뻔뻔함. 거룩한 뻔뻔함이 뭐죠? 아버지를 신뢰하는 뻔뻔함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찾아가서 간청하고 요청할 때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명예를 그분은 지킵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가 요청할 때 주시는 분, 그러므로 그 명예가 지켜주는 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 뻔뻔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거룩한 뻔뻔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라잖아요. 내게, 주님께 오라잖아요. 아버지 집 문을 두드리라잖아요. 와서 두드리라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 아버지라는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응답하십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C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3.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하나 되어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셨다면 도착지도 하나님이 정하셔야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빠르게 갈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 목적지는 제가 정하면 안 될까요? 방향도 속도도 제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운전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로 고용한 삶이 되어버리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경유지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긴 사람의 믿음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주 특별한 이 아침, 아주 특별한 오늘 시작합니다.

네, 박정호의 너는 내 것이라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운전대를 맡기는 삶 함께 나누면서 문을 열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운전대를 가지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빠르게 가시든 느리게 가시든 곧장 가시든 빙 돌아가시든 예상치 못한 경유지를 지나가게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길 원합니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닌 정말 우리의 굳은 결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따라가는 삶, 오늘 우리가 구하는 삶이고요. 그곳에는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음으로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길이라고 보내주세요. 길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로그인을 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메시지 지금 바로 길이라고 남기시면 역시나 동일하게 오늘의 말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구하신 그 자리에서 함께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모습들 또 마음속 이야기들 아침에 눈 떴을 때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받으신 마음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나눠주실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런 묵상이 되네요. 라고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2042번님께서요. 아멘! 이라고 함께 선포하시면서 들어오셨고 또 9918번님도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눌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길이라고 남기시면서 함께하세요. 그럼 아티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 앞서 소개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아트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1: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로다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미트의 미학 조셉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농장에서 자연 30구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17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합니다. 9279번님, 3563번님, 1527번님, 4641번님, 길이라고 함께 선포하고 계시고요. 또 0720번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장해 두며 행복하고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길이라고 함께 선포해 주셨어요. 또 3160번님, 아주 특별한 아침 앞, 길,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운전대를 맡기는 삶이 온전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길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주의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고요. 저희는 찬양 후에 오늘의 코너죠. 아주 특별한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온전한 신앙과 삶을 찾아가는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음을 찾습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1: 네,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대표 따뜻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 시간,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은요,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오랜만이네요. 진짜 네. 오랜만에 봅니다.
1: 우선 어떻게 여름 잘 지내셨는지요?
2: 네, 여름 동안에 행사들이 많아서 연애 네. 중에 잘 마쳤고요. 9월 첫 주에 또 이웃사랑 행복축제가 있어서 네. 하나님 한 150명 또 세가족을 보내주셔서
1: 할렐루야.
2: 아주 은혜롭게 지선 찬양 사역자 모시고
1: 네.
2: 찬양 집회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1: 이야, 뜨거운 여름을 보내시고 9월 첫 주에 어떻게 보면 새 생명 초천 주일을 보내신 건데
2: 그렇죠. 우리 이제 네. 이웃사랑 축제라고
1: 이웃사랑 축제 네. 약 150여 명의 세가족이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그 바쁜 일정들 속에서 목사님의 지금 마음에 돌이켜봤을 때 뭔가 한 가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2: 요즘 장염이
1: 맞아요.

0: 네, 아주 유행이어서 장염을 한 달간 알았어요. 그 몸무게가 한 5kg 줄었는데
1: 네.
0: 요즘 다시 2kg가 풀어서
1: 네.
0: 몸이 가벼워졌어요.
1: 네, 이렇게 바쁜 일정들 속에서도 또 몸 상태가 안 좋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정들 잘 감당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남도교회 박세강 목사님과 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다시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고 축복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 자 저희가 몸풀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퀴즈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를 덮칠 만큼 상황이 아주 위급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자 두려워졌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 네,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0: 베드로,
1: 2번
0: 요한.
1: 자, 과연 정답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한 제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했어요. 그 제자가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던 중에 두려움이 생기자 물에 빠졌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입니다. 전화 마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이 지금 한 분 올려주셨는데요. 4446번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막 출근했는데 지금 가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집으로 가고 싶으시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오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4446번님 감사하고요. 자, 목사님 오늘 베드로일지 요한일지 목사님께서 한번 힌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직접 바다에 처음 발을 내디딘 제자죠.
1: 네.
0: 수제자라고도 하죠.
1: 수제자.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자를 떠올리면 참 예수님한테 혼도 많이 났지만 그 후에 더욱더 귀 쓰임 받은 제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제자가 특히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과연 베드로일지 요한일지 정답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물 위로 오라.

네, 무리로 오라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34분 57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보장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질문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0: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몸풀기 퀴즈 드렸습니다. 물 위로 올라간 제자, 하지만 두려움이 휩싸였을 때 물에 빠지게 된 제자였죠. 과연 베드로일지 요한일지. 목사님, 오늘 퀴즈 정답 빠르게 발표하고 문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베드로입니다.
0: 네, 1번 베드로였어요. 우리 1127번님, 0220번님, 또 3217번님 이렇게 베드로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0720번님은 정답 보내주시면서, 비록 끝까지 청취 못하지만 늘 아트가 함께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응원과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축복 메시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아유, 감사하네요.
0: 네. 그리고 우리 9507번님은요, 경기도 양평, 부산에서 거리가 먼 곳이지만 늘 부산교통방에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어제 다리가 불편해서 기도 제목 올렸는데 지금 극동방송 찬양 통해 은혜롭게 다리 흔들거리면서 신나게 듣고 있어요. 다행히 주님께서 제가 불편함 없이 주님의 일 열심히 하라고 인도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응답사연, 기도응답사연도 함께 나눠주셨어요.
2: 아, 할렐루야입니다.
0: 네.
2: 파이팅입니다.
0: 네. 그리고 3620번님, 천국에 가면 베드로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시고, 출근길에 차 갓길에 세워두고 문자 보냅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참 재밌어요.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 네. 이렇게 정답은 베드로였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오늘 그 주제로 오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오늘 주제 먼저 살펴보시고 어떠셨어요?
2: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죠. 목사로서 저도 목사 되기 전부터
0: 네.
2: 하나님의 뜻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주어져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아멘. 네. 네, 오늘 많은 분들, 그동안 우리가 참 멀지만 가깝고 가깝지만 멀 우리 하나님의 뜻,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그리고 아직 내 안에 해소되지 않은 질문들이 있다면 지금 샵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면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순간이 참 많아요. 특히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 이제 진로를 정하는 것, 직장을 정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혹은 이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분별이 나오잖아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마조인데, 분별하다,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는 뭐 시험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깨닫고 인정한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말고
0: 네.
2: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0: 네.
2: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래 돼 있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 이제 에베소서가 있거든요.
0: 네.
2: 교회론인데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 아멘.
2: 하나님의 뜻은요,

0: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빛 가운데 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 가운데 사람은 사는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1: 네.
0: 하나님의 성품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런 성품을 갖고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네요, 목사님.
0: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안 보이죠.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거든요.
1: 아멘.
0: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1: 네. 아멘.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0: 그렇죠.
1: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내 앞에 당장 닥쳐진 문제들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0: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내가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백날 기도해도 안 깨달아져요.
1: 반전이네요.
0: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자체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1: 네.
0: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깨닫고 그래서 인정하고 그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도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두 개죠.
1: 네.
0: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뜻을 깨달을 수 없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해줄 수 있겠어요?
1: 네.
0: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1: 아멘.
0: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꽉 차 있고
1: 네.
0: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욕심이 가득하면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 내 꿈과 내 계획에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내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알 수가 있고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그 증거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아, 이 내 생각이 너무 충만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구나 이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순간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죠.
1: 아멘.
0: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0: 아니죠.
1: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분별하여 주시고 내가 알려주시는 것.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우선되어야 된다.
0: 그렇죠.
1: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이 없이는 알 수도 없고
0: 깨달을 수도 없고.
1: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 아침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지금 7시

45분 9초 지나가고 있고 오늘 아특문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분별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님을 구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까지 함께 나눴는데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문자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분별이라고 보내주세요. 분별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주제와 맞는 오늘의 결단 기도문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링크 주소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분별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분별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오늘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 분별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저희는 세 번째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기도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1: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를 김 PD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신뢰.
0: 신뢰.
1: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0: 아멘.
1: 일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끝없이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내가 대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또는 책을 읽거나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0: 아멘.
1: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고넬료가

0: 있거든요. 하루는 제 9시쯤 돼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요. 백부장이에요.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인데 네. 성령께서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임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처음 성령 받은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계기가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9시쯤 하루는 제9시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경대로 살았어요. 구제를 늘 실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응답받는 장면이 있고 이 바로 이때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나와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이 6시는 우리로 말하면 정오거든요. 12시. 네.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뭐냐면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레위기서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어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해서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내가 정하게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래. 이제 이런 음성을 듣고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이 요바로 고넬료가 보낸 두 명의 전령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갔더니 고넬료 가족이 있고 초대된 친구들이 있고 그 집안 식구들이 있고 또 여러 군인들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을 받다가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다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하는 즉시 바로 움직이고 순종했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1: 아멘.
0: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1: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분별이라는 표현 안에 우리가 너무 내 뜻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먼저는 성령 충만함이 우선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내가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는 내가 내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0: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자기 생각 계획을 관철해달라고 도장 찍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1: 아멘. 네, 목사님께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짚어주셨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이것까지 우리가 꼭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 정리된 내용으로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단 기도문까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0: 을 100원의 유료 문자로 분별이라고 보내주세요. 분별이라고 보내주시면 방송 후에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목사님,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을 살아낼 아특 메시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요즘 제가 또 이 장염으로 한 달 고생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두 번째, 나를 굳세게 해주신대요. 세 번째,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네 번째, 붙들어 주신대요.
0: 아멘.
1: 오늘 청취자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일이 오늘도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아멘. 네, 오늘의 아특 메시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굳건히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우리 인생의 그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저는 어떻게 응답받냐면,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든지, 무엇이라고 들려주시든지 제 뜻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0: 아멘.
1: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거든요. 항상 응답 받았어요.
0: 아멘.
1: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남도교회 박세강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1: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시까지 분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내용 정리된 이미지로 보내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분별이라고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에 있는 말씀으로 구덩이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God works even in the pit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에 고난이 전혀 없고 장밋빛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 출세하고 병낫고 부자되는 것이 기독교라면 그것은 성경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음을 성경이 보여주죠.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덩이와 감옥에 갇혔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배반한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던져진 자리는 왕궁도 강단도 아니라 진흙이 가득한 구덩이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는 걸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은 오히려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잔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6장에서 섭리란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 뒤에서 하나님의 손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구덩이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섭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 38장을 통해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세상의 구덩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Faithfulness to God's word may lead to the world's pit. 예레미야는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받았고 성전에서 체포되었으며 제사장 바스훌에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간첩이라는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며 이제는 진흙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도록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한 믿음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덩이는 히브리어 보어르인데요.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물을 저장하던 깊은 저수조이면서 물이 마르면 감옥이나 처형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죄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먼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 이 사람을 죽이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잔 칼빈은 이 장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신 표지였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이해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고난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아직 볼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에벳멜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흙 구덩이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와 무덤이라는 더 깊은 구덩이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구덩이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역의 낙심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묻고 계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덩이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덩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깊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바울이 던져졌던 구덩이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덩이를 바라보지 말고 구덩이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God delivers his people through unexpected servants.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분명 왕이 예레미야를 구해주겠지, 제사장들이 나서겠지,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호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죠. 하나님께서는 왕도 제사장도 귀족도 아닌 한 명의 이방인 내시를 사용하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왕궁 내시 쿠스인 에벳멜렉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구스인은 나일강 남쪽 지방 사람들 의미하는데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지역 출신을 가리킵니다. 당시 내시, 즉이 환관은 왕궁에서 일했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서 그는 혈통으로도 신분으로도 중심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장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에벳멜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왕보다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침묵했지만 이방인은 행동했습니다. 언약 백성은 선지자를 버렸지만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 선지자를 살렸습니다. 에벳멜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해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까지 사용하시는 섭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조건보다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강단에서는 목사나 장로만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기도하는 성도,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성도, 상처 입은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는 성도,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교사,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에벳멜렉들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에벳멜렉은 구덩이 속에 예레미야를 끌어올렸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그 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에벳멜렉은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만민을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에벳멜렉이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을 펼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의 문을 열어두시지만 그 문은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God keeps the door of repentance open. But not forever. 예레미야 38장의 마지막 장면은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진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도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나타나는 놀라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여기 청종하다는 히브리어는 3주

0: 연속으로 등장하는 샤마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드기야가 듣기는 했지만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39장에서 그는 두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가 무너진 것은 바벨론 군대 때문이 아닙니다. 결단을 미룬 것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다음에 믿겠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순종할게요. 은퇴하면 봉사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순종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길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회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한 강도는 그 은혜를 붙잡아 낙원에 들어갔고 다른 강도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자리지만 동시에 인간의 결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오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던져질 구덩이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덩이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도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에벳멜렉은 위엄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말씀을 듣고도 결단을 미루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세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8장은 구덩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덩이보다 크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무덤까지 내려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승리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구덩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추계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를 우대하며 주 업무는 일부 예배 반주 및 격주 오후 예배 반주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온 콰이어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찬양과 합창을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805-585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교회에서 사무간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한글 오피스와 엑셀 및 문서 작업에 능숙한 여성 세례교인입니다. 지원 방법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메일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051-747-00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9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금요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부산 극동방송 방송국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캘리그라피 어록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방송 가족과 전파 선교사, 운영위원 등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759-60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에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0: 지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외과적인 큰 수술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혈할 피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수혈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역사의 흐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혈은 중세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혈을 하고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는 사람은 왜 사는지 몰랐고 죽는 사람은 왜 죽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운이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혈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져서 17세기쯤 되면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수혈을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수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수혈을 하면 좋아지는 사람은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칼 란트슈타이너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람의 혈액형을 밝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혈액형 체계로 가지고 있는 거 ABO식 혈액형을 그때 확립합니다. 사람마다 다 혈액형이 다른데 A형, B형, AB형, O형이 있고 각 혈액형끼리 수혈을 해야 안전하다는 걸 찾아냅니다. O형은 모든 혈액형에게 다 줄 수 있으나 그러나 수혈을 받을 때는 같은 O형끼리만 받아야 한다. 이것도 그때 밝혀졌습니다. 이 공로로 이분은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이제는 수혈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진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피도 쓸모가 있습니다. 쓸모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피도 능력이 있습니다. 수술로 인해서 피가 모자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사람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보혈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보혈의 능력만 믿으면 그 피값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대하고 예수님의 피를 대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가 우리의 몸에 어떤 의미인지 성찬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고 앞장서서 배를 타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길을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그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바람과 물결이 거세집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고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주시고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큰 파도와 풍랑을 거쳐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가고자 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릴리 맞은편에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는 말입니다. 데카는 십, 즉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10개의 도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이 거라사인들이 모여 사는 거라사인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험한 파도를 건너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이분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은 굉장히 압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자들에게 우리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온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 자체라고 부릅니다. 말씀은 곧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십자가입니다. 말씀이고 복음이고 십자가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곳까지 오셨다는 말은 곧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사역을 보면 한 군데 그냥 가만히 앉아 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곳, 또 그 다음 날은 저곳, 갈릴리에도 계시고 유대 땅에도 계시고 유대인들에게도 계시고 이방인들 사이에도 가셨고 예수님은 동분서주 굉장히 바쁘게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신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매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사역하시고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식민지들입니다. 로마인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합니다. 개 취급합니다. 함께 식탁 교제도 하지 않을 정도로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가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고 항상 역동적인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신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움직이고 이방인 지역에도 직접 뛰어다니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직접 움직이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순교의 위협을 받아가며 실제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시아로 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방방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덕분에 오늘 우리가 2026년 9월 둘째 주일 이 자리에서 성찬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그랬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주일 새벽 어느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 두 분이 인천 제물포항에 오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입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고 이 자리에서 함께 성찬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던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는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권세에 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건지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41년 이 땅, 조선 땅에도 사망의 음침한 구름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이 나라 조선을 볼 때 19세기 후반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미지의 땅입니다. 죽음이 가득 찬 땅입니다.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지지 못했습니다. 열강들이 다 탐을 내는 땅입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직접 가서 움직이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의 살이 나의 근육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복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몸으로, 내 행동으로, 나의 눈빛으로 내삶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자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 일터로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망으로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찬을 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 성찬을 받은 자라고 말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성찬을 받았다면 예수님처럼 함께 움직여서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고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귀한 마음이 오늘 성찬을 받고 우리의 삶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 귀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의 바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했습니다.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완벽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거의 매일 만났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대제사장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욕을 합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토록 예의 바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 앞에 깍듯하게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설교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치적 해방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귀신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귀신처럼 예수님께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귀신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떠나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은 저런 것이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말 중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거함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린 이걸 관계 맺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예수님이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사탄마귀가 하는 말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 맺기 싫다는 말입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을 속삭이다가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립니다. 가정을 꾸리면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니까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그렇게 됩니까? 서로 싸웁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너무 귀하고 이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지나며 부모에게 반항도 합니다. 대듭니다. 서로 함께 거한다는 것, 살 겉자를 써서 함께 생활하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그 안에서 괴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서로 한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생활을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겨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풍랑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흔들리는 뱃속에서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나를 찾아옵니다. 우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함께 관계를 맺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관계 맺음의 복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 보십시오. 관계 맺기 싫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더 이상 만나기 싫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형식적으로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남들 보기에는 아주 신사적이고 우아하고 젠틀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생활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린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0: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연단하고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시험에 연단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껍데기만 성도인 척하는 겁니다. 우린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게 되면 주님의 피의 온도와 내 온도가 맞추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슴 뛰는 일에 나도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해야 정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눈물을 나도 함께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내뿜는 그 자리를 나도 거룩한 분노로 함께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하는 그 십자가 길을 나도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면,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내 삶이 똑같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기 원하지 않고 주님의 눈물을 내가 함께 담아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성찬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는 자의 태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귀신, 마귀, 사탄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도 그 정도는 합니다. 마귀도 예수의 이름은 압니다. 마귀도 깍듯한 예의를 갖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마귀와 참 성도의 차이는 관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성찬은 주님과 관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거룩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 붙잡고 때로는 힘겹더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팔송정교회 손현우 목사입니다.
0: 와, 목사님 두 달 하고도 보름 만에 뵙습니다.
1: 그렇게 오래됐나요?
0: 목사님 여름 사역 어떻게?